을 얼마나 많이 나누며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가까운 사람을 격려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작은 친절과 용서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기억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간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열매로 남을 거라 믿습니다. 이 땅에 남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한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

강찬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사랑이 들어간 일부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그렇게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와, 오늘 아침에도 반갑게 들어오셔서요, 출첵 남겨주고 계세요. 6181번님,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2667번님께서도요, 출첵합니다. 라고 들어오셨고요. 9507번님도 반갑습니다. 라고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6181번님은 찬송가 359장을 신청하셨어요. 천성의 향에 가는 성도들아. 이 곡,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들어오셔서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이 참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우리가 정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랑을 더 나누며 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는 무엇인지, 네, 가치는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눔입니다. 뭐 용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가치.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죠. 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2667번님이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뭉게구름이 떠있는 하늘 푸르고 높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 돌아왔어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에 저희들도 영적인 성장으로 무르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가족 모든 분들 정피디님 멘트처럼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두팔 벌리고 힘차게 파이팅 하며 세상으로 나갑시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두팔 벌리고 이 세상을 다 맞이하는 기분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 그렇게 향기를 또 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라는 것도 발음으로는 가치죠. 가치인데, 소중한 가, 치, 이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게또 가치일 수도 있죠. 네. 투게더. 네. 함께하고 있는 이 또한 소중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9507 서로의 따뜻한

가을이 따뜻함이 있는 말입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4540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국제 윙윙스쿨 어린이 찬양이죠.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내 마음의 한자리 국제 윙윙 스쿨 앨범에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가치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어요. 네. 4540번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가장 귀한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신청 찬양 들려주셔서요 감사합니다라고요 네,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가치 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발음은 똑같지만 같이 하는 게 가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4198번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셨어요. 출첵 키워드가 가치일까요? 네. 같이 동행하는 사랑의 뜰 안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아멘, 아멘.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치 있는 방송을 들으며 상쾌한 아침 출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나요? 그러면서 사랑의 뜰안 방송이 있어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행자님. 애청자들과 같이 느끼는 방송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참 가치를 넣어서 이렇게 사연을 잘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같이 만들어 갈수 있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보내주시는 출첵과 문자 하나하나가 또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가치, 인생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있죠. 어떤 가치가 가장 소중할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100번님께서요.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을 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를 들으시고 나서요. 인향만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땅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네요. 와, 오프닝에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3100번님께서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천리향이라는 또 꽃이 생각이 났어요. 봄에 피는 꽃인데 제가 아는 그 교회 후배 중에 이름이 정말 천시거든요. 천리향이었어요. 봄에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 천리향이죠. 아마 이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예쁜 이름이 아닐까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향만리, 네, 천리향. 오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도 선포 캘린더, 정체성 선포 캘린더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외쳐주신 분이 있으세요. 네, 오늘의 정체성 선포 해주셨던 분 계십니다. 16일이죠. 오늘이 16일이고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 16일. 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아멘. 선포 캘린더를 외치는 거 귀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라고요. 2667번이 보내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죠.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또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턴의 찬양으로 함께 나눌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가치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땡땡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주의 목전에는 네, 땡땡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자, 숫자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네, 두 글자고요. 초성 힌트 드릴게요. 치읓과 니은이에요. 치읓과 니은. 주의 목전에는 땡땡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네,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여기 들어갈 글자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숫자도 괜찮습니다. 9507번을 맞습니다. 아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찬양 준비했어요. 땡땡이 두 번 지나도 라는 러브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도 정답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들으시면은 이거구나 하고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땡땡 치읓 니은 지금 보내주세요.

러브의 땡땡이 두번 지나도라는 찬양, 힌트 찬양 보내드렸고요. 퀴즈 정답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땡땡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고요. 네, 초성 힌트는 치읓과 니은을 드렸어요. 아마 그 초성 힌트를 못 들으셨나 봐요. 우리 8631부님은 한날이라고 하셨는데 한날은 아닙니다. 네, 한날보다 말씀도 나오긴 하지만 한날은 아니고요. 주의 목전에는 땡땡 더 깁니다. 땡땡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 들어갈 두 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사뜰과 함께 승리하는 수요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요. 7936번님 보내주셨고요. 좋은 방송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4560번님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요. 느낌표까지 자신 있게 찍어주셨네요. 웃음표 씨 히읗히읗도 보내주셨고요. 네. 좀, 이 문제,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727번 님도 같이로 출첵해 주셨어요. 감기 끝에 어지러워서 성경 공부방 나가기가 힘들어서요. 성경 공부는 조금밖에 못했답니다. 하나님 일도 건강해야 할 듯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앞에 들으신 십자가의 사랑, 순교자의, 그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이 오랜만에 듣네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3997, 네. 3971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번 감기가 그냥 감기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생해서 감기가 뭐 이제 좀 나았다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9717번님도 더 건강 찾으시길 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신청곡 함께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 함께하시죠.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대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돌발 성경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네, 맞습니다. 천년이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정답은 천년이었습니다. 아, 오답은 한분 계셨고요. 정답 다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두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722번님, 네, 3722번님, 그리고 4560번님.

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성도요 다 함께 같이 걸어가기 앨범에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오늘 뜰안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책도 네,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들으시고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리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막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구들

그것들이 놓이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면 이 성소를 덮는 덮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뼈대와 골조의 구성품인 널판들과 이들을 결속시켜주는 띠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널판들이 서 있기 위해서는 바닥에 은받침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띠를 꿰는 금고리들이 필요합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 막은 세마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막을 이루는 기본색은 린넨을 꼬아 만든 실인 흰색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케루빔을 이 세마포 위에 정교하게 수놓게 하셨습니다. 흰색은 정결함, 청색은 영광과 생명을, 자색은 왕권을, 홍색은 희생제물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이동하였던 이 성막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그 몸을 세마포 천으로 덮었듯이 성막의 지붕도 가장 먼저 세마포로 덮었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만든 막과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은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막으로 차례대로 덮었습니다. 염소와 수량의 가죽은 1차적으로 외부의 날씨와 기온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이 둘은 모두 희생제물에 쓰이는 동물들입니다. 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특히 붉은 순양의 가죽은 예수님의 보혈로 성막 전체를 덮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덮은 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질기고 튼튼한 가죽으로 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의 이슬과 비로부터 성막을 지킬 수 있는 가죽이고 무게가 있어 다른 천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막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공격을 막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의 죄를 사하고 당신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든 성막은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었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리되고 또 조립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널판을 사용하여 뼈대와 골조를 이루게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돌 하나하나를 쌓아 만든 것이지만 성막은 널판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성막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널판이 서로 붙어 있기 위해서는 촉이 필요했고 서쪽 지성소 쪽의 양가에 있는 기둥에는 널판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두 개를 위에서 잡아주는 윗고리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널판 하나하나는 서로 연결될 때 함께 지어지고 세워지는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한 몸으로 화목되고 원수됨이 소멸되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새 사람이 되어 이들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이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 그 재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널판들의 재료는 초각목입니다. 이것은 사막 같은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종류로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합니다. 법궤도 이 초각목으로 만들었고 대부분의 성물들, 상과 향단과 널판과 번제단이 이 조각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저주와 고통의 상징인 가시로 만들어진 관을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이고 수분이 적은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 널판들은 금으로 씌워졌고 고귀한 모양새를 가졌지만 널판만으로 그것을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연결하는 띠들이 필요했고 고리들이 필요했습니다.

0: 필요했고 이들도 다 금으로 씌워졌습니다. 널판, 띠들, 고리들, 받침대 모두 광야의 평범한 나무들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들을 모두 금으로 씌우고 은으로 씌워서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금과 은으로 씌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각목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더딥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더딥혀진 조각목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 성막의 성소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막이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널판들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는 띠들이 필요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여기서 이쪽, 저쪽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젤라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내용이 있는 열왕기상 6장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탱해 주는 골방들이 사방으로 있었는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도 성막의 쪽과 같은 젤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골방들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큰 구조물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뼈대와 같은 구조입니다. 젤라라는 히브리어는 옆구리라는 뜻도 있고 휘어진 모양의 지지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갈빗대로 창세기 2장에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젤라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해부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 구조적 개념이 강한 건축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갈빗대라는 번역보다는 아담의 옆면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면에서 한쪽 면에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은 사실 건축을 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는 것은 어쩌면 에덴에서 아담의 한쪽 옆면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의 범죄 이전에 에덴의 그 기쁨 안으로 인간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림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0: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1: 1분 찬송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1: 팀리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였습니다. 드란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시간에서는 뜰한 책방 준비해놓고 있고요. 오늘은 저자와의 만남, 네, 저자와의 만남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축복의 재발견이라는 책이고요. 최하중 장로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진정한 복의 가치와 또 은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최하중 장로님 전화 연결해서요. 축복의 재발견, 이 책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희가 한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고 감동이 되시고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책 받고 싶어요,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은요, 인터뷰 마치고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노아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 드란 책방 이어갈게요.

0: 특별한 책방. 네, 사랑들은 매주 수요일 2부 시간에서는 뜨란 책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자와의 만남 준비했고요. 축복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축복의 재발견. 오늘 저자이신 최하중 장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먼저 우리 포항교통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계절에 또 좋으신 또 포항교통 방송에서 불러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풍성한 또 추석 기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 장로님 목소리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봐도 아, 장로님께서 날마다 주님 계속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 제가 이 책을 봤고요. 와, 왠지 이 책을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겼거든요. 이 축복의 재발견,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한데요.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주어진 복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이 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 혼자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

0: 이번에는 복의 선순환을 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복을 누리고 이웃사랑의 길을 안내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은 고대 문명을 통한 성경의 역사적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제자들의 발자취, 복음 설명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또 세계교회사, 또 전도의 소망까지 성경의 흐름을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1: 네.
0: 예,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온 세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재발견하려 하였습니다.
1: 네. 진정한 복의 의미, 그 가치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책으로 깊이 우리가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저자이신 최하중 장로님 어떤 분이실까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장로님?
0: 예, 저는 뭐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 평신도인데요. 저는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네. 이제 장교로 7년간 복무하고 울산에서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공기 제조업체, 또 자동차, 조선 부분품 제조사에서 37년간 근무하고
1: 네.
0: 작년 5월에 직장 생활을 종료하였습니다. 신앙 생활은 저는 청년의 때 세례를 받았고
1: 네.
0: 군대에서는 군인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역해서 한국 내비게이터 선교회 부산 지역과 울산 지역에서 제자 삼는 사역에 11년간 함께하였고 그 이후 1999년 울산 감리교회 등록해서 주로 새가족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1: 네.
0: 정말 평범한 직장인 평신도로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생활 속 복음 전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생활 속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37년간 근무하시고 또 이제 퇴직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래도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이 축복의 재발견 이 제목에서도 좀 느껴지지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축복과는 좀 뭔가 다른 느낌의 답이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나요?
0: 예. 그 좀 이렇게 우리가 기복 신앙처럼 그 나만을 위한 체험에 좀 머물지 않고
1: 네.
0: 이렇게 섬김과 나눔을 좀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는 축복. 그리고 나에게 채워진 은혜의 잔이 넘쳐 흘러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웃을 품는 기쁨이 진정한 축복임을 좀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1: 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을 위한 채움에 머물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고 내 잔이 흘러 넘쳐서 담장을 넘어서 그렇게 좀 진정한 나눔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장로님 이 책을 왜 하필이면 우리가 왜 축복의 발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축복의 재발견이라고 지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0: 정말 그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죠.
1: 네네.
0: 다만 예, 그 축복을 좀 나만을 위한 것으로 또 우리들 우리 가족만 위한 것으로 오해하며 살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나에게 갇혀있던 시선을 열어서 주신 복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진짜 기쁨을 다시 깨닫는 것이 제 발견으로 보았고요. 또 그리고 좀 덤덤한 신앙에서 은혜를 회복함에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정말 신앙의 초기에 누구나 신혼 시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저 세상의 분주함에 지이고 또 신앙이 일상이 되면서 덤덤한 신앙이 되어 있는

0: 자신을 좀 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덤덤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복을 좀 달라고 하기보다 좀 바쁜 걸음을 좀 멈추고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좀 필요하였습니다.
1: 네.
0: 익숙하고 정말 당연한 것에 속아서 눈 감고 지나쳐 있었으나 이미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첫 감격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재발견해 나가는 감사의 눈을 가지는 것으로 좀 보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맞아요. 워낙 우리가 바쁩니다. 그죠?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으셨는지, 무엇을 좀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아, 예.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좀 보겠습니다.
1: 네.
0: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잔을 온전히 채워서 당당하게 복을 구하고 기쁨으로 흘려보내자 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은 좀 율법이나 의무감이 아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발적인 고백의 삶을 나누려 하였고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즐거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신앙의 연륜이 오래 있면서도 의외로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채 교회 다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거창한 이론이 아닌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쓰려 하였고요.
1: 네.
0: 세 번째는 변화에 좀 두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모든 분야에서 정말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교회의 제도 역시 낡은 것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를 통해 진정한 복음의 부흥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바람을 좀 기록하려 하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우리 장로님께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복을 먼저 받고 온전히 채워서 또 흘려보내자. 어떻게 보면 캠페인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메시지로는 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또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직장인 평신도로서 이번이 네 번째로 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책을 쓰신 이유와 함께 또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참 이렇게 용감하게
1: 네.
0: 참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요.
1: 네.
0: 세 권은 직장 생활 중에서 틈틈이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이번 책은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작년 5월에 이제 그간의 회사를 종료하고 또 도서관에 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있던
1: 네.
0: 중 또 사회 공헌과 또 나눔을 실천하는 바이오 봄 그룹 손원 회장님의 사업 설명과 신앙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책을 한번 다시 쓰자 하는 동기가 이렇게 생겼고 또 그 회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과 또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내게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지난 1년간 도전하고
1: 네.
0: 그래서 충분한 시간 속에서 좀 나도 배우면서 즐겁게 또 이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장로님, 이 질문은 여기 없는 질문이긴 하는데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좀 흘려보내는 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 이렇게는 내가 좀 복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혹시

0: 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 있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네.
1: 예. 정말 이게 저희들이 참 이게 생활 속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복을 구하게 되기도 하는데,
0: 네.
1: 이 내가 뭔가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개인들 뭔가 이 넘쳐 있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네.
1: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 하는 것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만 뭐잘 되자고 하면은 주실까? 내가 흘러보내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삶에 뭔가 차고 넘치게 줄때
0: 네.
1: 자연적으로 흘러보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을 참 나누려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깝게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가정에 청소도 하고 아내를
0: 네.
1: 도와주지만, 요사이는 제가 참 아내에게 당신이 참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나는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해서
0: 네.
1: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이것이
0: 네.
1: 정말 좀 가까이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또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0: 아,
1: 들고요.
0: 네.
1: 또
0: 맞습니다.
1: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모든 것을 참 이렇게 남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참 그것이 너무나 참 기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내가
0: 네.
1: 누구에게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달라 해도 당당하고 참
0: 네.
1: 그러한 그 실천 사례는 참 많이 있지만
0: 네.
1: 뭐이 시간 관계상 다 나누기가 좀 어렵네요.
0: 오늘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아내분을 도와서 설거지도 하시고, 그죠?
1: 재밌어요. 제가
0: 네네.
1: 보니까 참 아내분들의 참 우리나라 주부님들의 참 수고를 새롭게
0: 그렇죠.
1: 알게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 사실 집안일은 티가 안 나잖아요, 해도.
1: 맞아요.
0: 근데 직접 또 같이 해보면, 이렇게 집안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네.
1: 그래요.
0: 맞습니다.
1: 해도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는데
0: 네.
1: 해도 티가 안 나고 그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내는 참 그러한 정말 귀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렇게 퇴직하시고 가사일도 도우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하시면서 나눔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1: 예. 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참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참 책을 쓰다 보니까 참 부담도 되었었는데
0: 네.
1: 이번에는 참뭐 퇴직하면 백수를 하지 않습니까? 참
0: 네.
1: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 주변의 도서관에 많은 참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저도 배우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또 책을 보면서 아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또 이렇게 좀 흘려보내는 것이 참 진정한 그 축복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0: 네.
1: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구원의 감격은 얻었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님들
0: 네.
1: 또 그리고 신앙의 기쁨을 놓치고 좀 이래 계신 모든 분들이 읽으신다면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복음 전도의 한 도구가 참 되기를 바라고 또 처음 믿음을 가지려는 분들에게 신앙 성장에 좀 작은 도움이 되는 바람을 가지면서 좀뭐 평신도이든 또 우리 또 이렇게 전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든 많은 분들이 다 읽으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권면 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니, 시작 전부터 이제 이 책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책 읽어보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 예.
0: 네, 오늘 장로님께서 이 책을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죠?
1: 이제

0: 감사합니다.
1: 아이, 선물 드려야죠, 원하시는.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책 받고 싶어요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요. 저희가 마칠 때쯤에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뜨란 가족들과 한번 나눠 주실까요?
1: 예, 뭐 이제 뭐 특별한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늘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인데요.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평성도로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도 사명과 또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렇게 참다 더불어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요.
0: 네.
1: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또 지역 군부대나 또 군인들에게 신앙 서적 보급하는 것과 또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이 있어요. 우리 새토민들에게
0: 네.
1: 이제 저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과 새토민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보니까 육군 삼상한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1: 예.
0: 그쵸?
1: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돈도 없고
0: 네.
1: 대학교 갈 형편이 못 돼서 육사 갈 형편도 못 되고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0: 네네. 그리고 현재는 또 울산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1: 예.
0: 네. 그러니까 포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장로님.
1: 그럼요.
0: 네.
1: 뭐 아주 가깝죠. 도로도 좋고.
0: 네. 아니, 그 극동방송에서도 현재 또 섬기고 계시는 기관이 있으시더라고요.
1: 예, 그냥 생활 속에서
0: 네.
1: 또 울산극동방송 운영위원회로서
0: 아.
1: 정말 그 전파 선교에 대해서 늘 함께
0: 네.
1: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또 매주 화요일 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0: 네.
1: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울산의 그 운영위원 매주 화요일 몸이 뜨겁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예.
0: 감사하고요. 또 장로님의 기도가 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언제 또 포항에 한번 오세요, 장로님?
1: 아유, 그럼 포항에 그
0: 네.
1: 죽도시장에 자주 가져가면은
0: 아.
1: 저도 한번 뵙고 싶고 또
0: 네네.
1: 울산에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면은
0: 맞습니다.
1: 또 연락 주시면은
0: 네네.
1: 뭐 울산 구경해 보셨겠지만 또
0: 네.
1: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 시간도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이들한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사랑하는 정말 포항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성도인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처럼 쓸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잔을 주님 앞에서 마음껏 채우시고 또그 풍성함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장 기쁘고 당당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마음 깊이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초대해 주신 포항극동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이제 곧참 풍성한 추석 명절인데 정말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추석 덕담까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뜨란 책방 시간에서는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최하중 장로님의 축복의 재발견이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최하중 장로님 감사하고요. 언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최하중 장로님의 축복의 재발견 이책 소개해드렸고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으로 책 받고 싶어요라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치기 전에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옹기장의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의 재발견, 최하중 장로님의 책 소개해드렸고요.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많은 분들 보내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책을 미리 보내주셨고요. 또 많이 보내주셔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분 추첨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631번님, 4365번님, 7367번님, 4995번님, 4540번님, 2875번님, 8151번, 그리고 0393번님까지 축하드립니다. 8분께는요, 축복의 재발견 최하중 장로님의 책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들 이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내가 복받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잔이 차고 넘쳐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나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요. 성장하며 또 함께 지어져 갈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나눌 찬양은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곡 준비했어요. 이곡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네요. 사랑 이야기에 금보다도 귀하다. 함께 하시죠.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보내드린 사랑의 드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끝곡은 박수진의 아 맞다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드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남편과 아내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말씀하셨어.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성부와 성자께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신 거예요. 물론 성자는 성부만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못한 분이 아니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라 얘기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만 못한 존재가 아니라 얘기지. 몸의 지휘권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의 지휘권은 남편한테 있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지휘권을 가지고 잘 행사할 때 그 가정은 제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평안해지는 거죠. 남자는 대표성입니다. 여자를 만들고 나서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시에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남자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8절 말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남자를 여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 곧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속아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속아가지고 죄를 지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이 너희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까지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여자는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말세지말의 페미니즘이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판결에 정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순종을 요구하셨어.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알량한 판단, 내 주관, 내 경험을 떠나 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까?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지요. 교만해가지고 바득바득 말씀에 대들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지. 여자도 뭐 그런 인간들이 있고 남자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내가 강력한 지휘권을 가지고 남편을 휘두르고 그러는 가정에 행복한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자에 관한 말씀이니 여기 있는 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참으로 참으로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순종하면 큰 상이 있을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수한 왜곡이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교묘하게 가위질합니다. 짜집게 합니다. 난도질합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런 짓을 저질러 서로서로 복종하고 서로서로 존경하라 왜곡합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라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셨어요. 복종은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서로서로 하는 것도 아니라 얘기예요. 여기 있는 아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불신자지. 신자라면요. 연약해서 불신종할 수는 있겠으나 당연히 하나님 말씀 싫어하지 못합니다.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게 되면 영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어. 복종하되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긋나고 신앙적으로 어긋난 것까지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뭐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주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이단이나 이교로 끌고 간다고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죄를 짓게 하는데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지. 모든 복종은 오직 주 안에서의 복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남자의 리더십을 여자가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리더십을 여자한테 빼앗기면 위축되고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남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에게는 가정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본성이 있거든요. 여자가 남자의 그 본성을 모를 때, 무시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남편 점점 바보가 돼갑니다. 위축됩니다. 작아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나중에는 정말 작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밤낮으로 다투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두 가지 경우가 다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노력하지 않고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절로 된 일일까요? 남편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언제나 사랑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저절로 된 일이에요? 만약에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명령하셨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일은 명령 안 하신다니까. 밥 먹으라고 명령 안 하신다니까. 배고프면 밥 먹으라 명령 안 하십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근데 일부 하나님 말씀대로 저절로 되는 가정들도 있어요. 복종이 저절로 되는 가정이 있는 거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여기는 남편들 아내가 저절로 복종하게 되는 남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여성들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곧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참으로 참으로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상이 있을 거예요. 복종이 뭐예요? 태도의 존중입니다. 외적인 태도는 내면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합니다. 왜? 사람은 영육간의 존재니까. 내면이 외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면이 내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예요. 태도가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되는 거죠.
불순한 태도로 복종하는 것은

0: 불가능하거든. 언어를 구사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존댓말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여성들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곧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참으로 참으로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상이 있을 겁니다. 복종이 뭐예요? 남편의 집안 출입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복종이에요. 따뜻한 인사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따뜻한 인사만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상냥한 인사, 따뜻한 인사가 없는 가정이요, 친절한 배움과 친절한 마중이 없는 가정은 반드시 썰렁하고 황량해지고 추워지는 거예요.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지. 여보 힘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요.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쌍수를 들어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거예요. 여보 힘들었죠? 여보 고생 많았어요. 남편의 출입을 사랑으로 챙겨주는 거, 남편의 집안 출입을 사랑으로 챙겨주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복종하는 지혜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지혜로운 여성들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곧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참으로 참으로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상이 있을 겁니다. 복종이 뭐예요?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편을 편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날마다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 압니까? 아내가 자기 편이 아니면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밖으로 돌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지. 누구나 자기 배우자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존재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남자예요. 지혜로운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참으로 참으로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상이 있을 겁니다. 복종이 뭐예요?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자주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남자들 참으로 칭찬의 귀가 얇습니다.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칭찬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말이 비참한 남편을 만들어내요. 반대로 세워주는 말이 멋있는 남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선 애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길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길이에요. 애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헐뜯는 길이에요. 친척들 앞에서, 지인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면전에서도 세워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없는 말도 필요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없는 말도 있는 법이거든. 여보,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 없으면, 때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렇지 옛날에 태어났으면 최소 영의정 한 자리에 당신 거야. 여보,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외에는 꿈도 안 꿔요.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해주고 그러면 그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참으로 참으로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상이 있을 거예요.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 991국에 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미국 해외 선교사이자 미얀마 기독교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브라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한동안 주님을 떠나 방황하다 친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 청빙을 거절하고 미얀마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6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드스는 포기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첩자로 오인받아 21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참혹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석방된 이후 아내와 어린 딸이 풍토병으로 차례로 세상을 떠났죠.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최초의 미얀마어 성경과 영어 미얀마어 사전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는 건강 악화로 요양을 위해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인도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무덤은 없지만 그의 삶 자체가 거대한 기념비가 되었지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저드슨 선교사는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복음의 씨앗은 눈물로 심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생애를 드린 그의 헌신을 생각하며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

0: 아멘, 아멘.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함께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또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실 때 또 믿음으로 함께 귀한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계 각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여기에서 고려인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딱 맞는 기도 제목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또 호흡을 갖고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각각 각자의 자리에서 또 씨뿌리는 자로 또 열매 맺는 자로 또 열매를 거두는 자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또 때를 얻든 못 얻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할 말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귀한 사람과 또 동역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39세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며느리도 7급으로 꼭 승진하도록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며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길,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생명 훈련에도 부부가 함께 지원하여 잘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엄마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아들 위해서 또 아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9215님 성도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가족의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들이 꼭 정직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며느리도 7급에 꼭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새 생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가 함께 또 10월이 시작되는 새 생명 훈련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모든 프로그램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머니의 기도대로, 간절한 그 아들의 바램대로, 또 며느리의 바램대로 하나님 꼭 좋은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가정으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어서 파라나 오하나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해주소서.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해주소서 하고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아, 네. 네. 아, 참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항상 인내와 또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8151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저희 자신이 알 수는 없지만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을 배우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주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입술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인내하고 사랑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주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파라나 오하나버님의 믿음의 그 여정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죠.
0: 네, 네. 맞습니다. 아, 너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퇴근 후 저녁에 다이소 앞에서 피켓으로 노방전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고 있는데요. 노방전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청지기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0: 되고.
1: 전도는 외로운 곳이죠.
0: 네, 맞습니다.
1: 항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전도를 할 때마다 혼자 외로워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이분도 정말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923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또 노방 전도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대로 또그 간절한 기도대로 그 간절한 또 복음 선포대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님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다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을 붙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퇴근하는 길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 꼭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이어서 734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샬롬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저는 안강 중앙교회를 섬기는 김운겸 장로님입니다. 저번에도 몇번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 결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8년생 남자아이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혼기가 늦어 걱정이 좀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버지께서 기도 제목을
1: 아,
0: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네, 아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요. 나의
1: 네.
0: 반려자, 평생의 동역자지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1: 맞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 텐데, 주님. 그 기도 제목에 더하여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이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 부분이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혼기가 늦어서 많이 걱정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듯이 또 믿음의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또 장로님의 마음의 근심을 덜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어진 교회에서 또 직분과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남자 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자매를 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일하는 가운데 또 사역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서 37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어머니와 두 딸이 구원받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물질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큰 딸에게 건강

0: 지나가고 지혜로운 자녀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시어머니의 기도이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친정 어머니와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꼭 만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와 두 딸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구원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 또한 주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큰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딸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며 또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와 이 가정과 또두 딸과 친정 어머니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아멘.
0: 3720번님의 기도에 분량이 채워지는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이어서 266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기도 프로에 여러 번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다시금 올립니다. 저희 교회의 젊은 부부 집사께서 동시에 암 환자가 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1: 아, 정말 정말
0: 제가
1: 힘든.
0: 기억하기에 이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네.
0: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거든요.
1: 네. 아, 간절히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 667번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젊은 부부의 집사님 그 어려움을 지금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암 환자, 특별히 부부가 함께 예파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두 부부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 함께 힘들어할 그 성도님들과 또그 가족들, 참 저희가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다닐 때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고통을 덜하여 주시고 또 아버 덜어 주시고 또그 마음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겪을 어려움들을 생각하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 그 몸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건강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서로서로 부부가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변에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방송 가족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 꼭 응답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1: 아멘, 아멘.
0: 온 교회 식구가 이렇게 젊은 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1: 네,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0: 네.

0: 안녕하세요.
1: 네.
0: 예, 또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7087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7087님,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항상 우리는 기대하며 하루아침을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성도님도 동일하게 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 일을 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도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우리도 가정에, 사회에, 학교에 파송받은 생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은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0389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개척교회가 어려워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 있네요.
1: 예, 저도 개척교회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0389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또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월세를 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또 교회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월세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그 일들을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셨을 텐데, 주님,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월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빛된 교회로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마다 또이 월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길 때, 주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엘리야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에도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어 9326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샬롬, 이번 주 토요일 포항 남로의 남선교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회장 이환 장로님과 임원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천국 잔치가 되게.

0: 하옵소서. 아멘 하고 아멘.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예, 또 이렇게 귀한 행사를 앞두고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우리 같이 이 교회 노회에서 진행되는 귀한 행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포항 남노회 남성교회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지고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준비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체육들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마음을 모아 또 각자의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체육대회가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천국 잔치와 같은 귀한 체육대회가 되게 하셔서 체육대회를 모든 준비하는 모든 상황 그리고 참여하며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몸이 다치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위를 섬기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토요일이 정말 멋진 천국 잔치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538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들이 9월 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생활 잘하고 군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군 입대가.
1: 네.
0: 엄마가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하실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네.
1: 저도 9월에 군대 갔었는데. 네. 9월에 군대 가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네.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드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아들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군 입대를 앞두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 입대를 통하여서 또 군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또 함께 훈련을 받는 전우들이 있고 또 군 생활을 하게 되면 함께 또 군 생활을 해야 되는 또 선임들이 있고 후임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낯선 그 환경 속에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님들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아들이 믿음으로 군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군 교회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군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아들 걱정 없습니다.
1: 아멘.
0: 629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10월 8일 이사가 잘 이루어지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입주가 처음인데 과정이 안전히 평안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특별히 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같이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6295 성도님 오늘 또 이렇게 이사를 두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0월 8일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명절에 바쁜 시간에도 그것들을 조금씩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떤

0: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또 인터넷을 통해서든 어떤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정보를 들을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이사하며 나아가는 그곳에서 또 살아갈 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가족들과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귀한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갈 때 기도하며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파트 입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떨쳐버리게 하시고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새로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이사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4658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오랫동안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새 일을 하게 하시어 경제적 어려움 잘 해결되게 하시고 남편 퇴임 앞두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어 주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네, 우리 아멘.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하나님 4658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오랫동안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 두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삶에 있어서 또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 퇴임을 앞두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형통하게 이끌어가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새로 시작하는 일 그리고 남편분 모두 주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이어서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많은 성도님들 그 어려움과 또 기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살아갈 때마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듯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방송가족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은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 저는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47차 포항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대도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 비교라는 주제로 정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체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체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1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

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교단 안팎의 당면과제와 선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고 권위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은 2차 투표 끝에 김한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항존직 정년 연장과 여성 총대 법제화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 합신총회는 박찬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공교회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의 과반 득표 실패에 따른 재선거 끝에 신진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어 김종희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미자립교회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강원도 정선에서 제116차 총회를 열고 김선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예장 대신총회는 전자투표 방식을 전격 도입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이주일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노회 수의 결과 165개 노회 중 54.5%만 찬성해 3분의 2 찬성 요건인 66.7%에 미달함에 따라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합동총회는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만장일치로 재확인

0: 중단하고 기존의 관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연입니다.
1: 대한예수개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이승수 신임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

0: 권 총회장, 이기용 기성 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승수 신임 총회장은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영적 장자교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최근 불거진 인사사태와 관련해 위성정당의 해악이 표심을 왜곡하고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윤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꼼수를 부린 거대 양당과 일부 소수정당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윤실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사과와 함께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 차단하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선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특수 유모차 지원 사업 산책으로 연결된 중증 장애 아동 30 가정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특수 유모차는 기존 일반 휠체어나 중형 유모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량화 및 등받이 조절 기능, 수유 장비 고정용 피딩 폴대 등을 갖춰 중증 장애 아동의 외출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머니 김미정 씨는 아이와 함께 더 멀리 나가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6도, 평양 23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입니다. FEBC.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돼 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것 같습니다.
0: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1: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분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건강을 원하시면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믿음의 부유를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세요. 재물의 축복을 원하시면 십일조를 드리세요.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면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지혜와 지식을 원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존경받기 원하시면 겸손하세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글이 붙어 있었는데 방송가정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좋고 꼭 필요한 말씀을 지혜롭게 정리해둔 것 같지요. 마음에 잘 담아두셨다가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이유를 그가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무리한 짓이었다고 생각해서든 사울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준 것으로 생각해서든 중요한 것은 그의 양심이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추한 것을 많이 보거나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당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면서 양심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 안에 담음으로써 오히려 양심이 더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둔감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성령에 따른 감동으로 양심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이 부드럽고 예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자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참된 신자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운데 읽어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북한에서도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산과 같은 농촌에서는 고추를 미리 사두려는 장사꾼들이 몰리기까지 한다죠. 이 장사꾼들은 도시에서 생필품과 약품들을 사와서 팔기도 하고요. 다시 고추 같은 농산물을 사서 도시로 가져가 판다고 합니다. 매년 보던 풍경인데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올 가을에는 고추 농사가 잘 안 돼서 먼저 확보하려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고춧값을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달라고 하는 거죠.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같은 양의 고추를 사는데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게는 15배 가까운 돈이 필요한 수준이 됐을 정도로 북한 돈의 가치가 크게 내려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추 먹는 이빨을 뽑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억압과 통제가 일상인 정당치 않은 북한 사회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고 평안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과 또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기장의 목소리로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서울에서 극동방송과 동행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라는 기도를 남겨주셨어요. 아멘. 피디님, 이곳은 경주예요. 가을바람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7012님. 경주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출석 인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7012님. 우리 오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요. 지금 우리가 맞는 이 가을 바람, 선선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북한 땅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181님이 봉고차에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친히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뒷좌석이신지 조수석이신지 타고 계신데 운전자분을 포함해서 몇 분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어떤 분이 주파수를 맞추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물을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잘 함께 은혜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저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물이 벌써 도착했어요. 잘 쓸게요. 저도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매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난달에 선물을 당첨이 되신 제가 어떤 선물 보내드렸을까요? 앞으로도 출석 인사라는 선물로 기도의 한 줄이라는 선물로 OFP데이 함께 해주세요. 북한 땅에도 주님의 향기가 많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한 줄 한 줄 정말 귀한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나눠주고 계신데 항상 듣는 찬양 극동 방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니 파주에서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도 남겨주셨고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은 날씨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 북한에도 이런 자유로운 삶이 허락되기를 하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참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 4189님께서 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북한 땅에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그 지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오늘도 만나보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편 차이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셨던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기쁨의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신 이 총 두 분께 정답 도전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두 분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을 약속하면서 한편 차이 문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김장을 준비하면서 고추를 미리 사들이는 북한의 장사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뭐 고추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도 도시에서 사와서 농촌 지역에서 팔고 농촌에선 그렇게 사가서 또 도시에서 팔고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을 부르는 북한에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편차의 문제는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며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너무 흥미롭고 예쁜 말 아닌가요? 달리기 장사꾼, 메뚜기 장사꾼. 아, 4735님은 장마당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쵸, 장마당에서 이 물건들을 오고 가면서 파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를지, 이 장사꾼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해요. 달리기 장사꾼이 1번이고요. 메뚜기 장사꾼이 2번입니다. 두 분이 탁 1등, 2등으로 도착하신 두 분이 한 분은 1번이요 하셨고 한 번은 아주 자신있게 2번 메뚜기 장사꾼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이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려면,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문제를 몇 번이나 내드렸던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그 경계, 그 어느 곳에서는 이 통행증을 검열하는 곳이 있죠. 근데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매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웬만한 달리기 실력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과 함께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물론 통행증을 지니고 합법적으로 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야겠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은, 이 힌트를 들으시기 전에는 오답자가 거의 80-90%네요. 근데 이 오답도, 오늘 내는 오답도 사실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해요. 오늘 오답도 쓰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호칭하는 이 표현,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혹시나 뇌물을 요하는 검열이 필요할까 싶어서 몰래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하지만 지역사회 꼭 필요한 이 장사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함께하는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요. 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신 우리 4614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얼마 안 남은 줄을 믿으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이미 그 경주를 시작한 줄을 믿으면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오 해피데이 한뼘차이 정답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먼저는 찬양 후에 또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나온 지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한 계절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0: 네, 교회,
1: 된
0: 예,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0: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 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모신 거죠?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1: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0: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1: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못
0: 한
1: 있었어요.
0: 달.
1: 네.
0: 다른 분에 비하면
1: 다른
0: 그래도,
1: 분들은 다석달 있었는데
0: 네.
1: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0: 네.
1: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때어뭐 예전에서 공부 한뭐석달 하고 또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0: 네.
1: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0: 네.
1: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석달 있어야 된다. 또뭐 대사관이 몇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전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0: 네.
1: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는데 매일 아침 중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달 전도 아니고 한달 후도 아니고 딱한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달 만에
0: 세상에.
1: 지금 그때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0: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1: 맞아요.
0: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1: 더잘
0: 알고
1: 아시는
0: 계시네요.
1: 분이시에요. 맞아요.
0: 네. 근데 그렇게 한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나오신 지두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1: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0: 네.
1: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으로 진단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할 수가 뭐뭐한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배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대 병원에 가가지고
0: 네.
1: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집 집안도 아마 그돈 때문에 그런지 수술 안 하고 군항 찍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큰 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꿈농을 못 한다고 수술을 해야
0: 네.
1: 된다고 이렇게 진단받고 왔는데 작은 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군항 찍고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0: 네.
1: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차에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0: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0: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1: 제가 매일 저 마포칸 땅을 위해서 또 부모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저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0: 아멘.
1: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0: 아멘.
1: 네.
0: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5633 우리 청취자분 오늘 함께한 드보라 자매님의 기도 꼭 이뤄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이름이 선포되길 소망하는 마음까지 함께해 주셨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생명 신의 가를 거니는 드보라 자매님의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오해피데이 계속해서 함께할까요?

이렇게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중입니다. 멈추지 말고 늦더라도 꾸준히 달려서 결승점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와, 0610님. 0610님은 우리 정답을 틀렸어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한병차의 문제가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고추를 사다가 평양에 가서 고추를 파는, 평양에서 의약품이랑 생필품을 사다가 농촌에 가서 내다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북한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을 오가면서 파는, 지역 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오가면서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참 같은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언어가 틀릴까요?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1494님은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도전해 주셨네요. 저도 북한 땅 곳곳을 이곳저곳 달려보고 싶어요. 4316님,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이 그냥 궁금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마석에서 출근길에 점점점 하셨어요. 4316님, 그냥 궁금한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북한을 향해 갖는 물음표를 말씀과 기도로 마침표를 찍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복음 통일의 그날을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마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은,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갈 그날을 꿈꾸면서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1번 달리기 장사꾼입니다. 한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매로 공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메뚜기 장사꾼이라는 말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장사꾼은 허가된 매대가 아닌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단속이 오면 정말 메뚜기처럼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이 장사꾼들을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꼭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50대예요. 멸치를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6531님.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얼른 이뤄주신다면 우리 그 소망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씩 알아갑니다.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정답이 달리기 장사꾼이군요. 어플리케이션도 남겨주셨고요. 메뚜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 곳이 북한이 아닐까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뚜기처럼 복음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새싹회원이신 2326님도 보내주셨어요. 아, 메뚜기처럼 복음이 달려갈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기도의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 듣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와서 고정하셨대요. 5085님, 잘 오셨어요. 부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까지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도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오늘도 소망하고 또 약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을 문자를 읽어가면서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선업에 높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국내 기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3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국내의 한 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불법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약 및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동에 살고 있는 고양화 집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방이동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제가 7월달까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한글 수업을 하는 방과후 교사로 섬겼고요. 9월부터는 새학기부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섬기게 될 계획입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고양화 집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제 생각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자매였어요. 친척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마다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일하러 나가셨고 저희 다섯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를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후에 계속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 교회에 이제 아이들을 세례를 받고 하면서 내 남편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임마누엘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고양화 집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 원로 김복도 목사님부터 지금 현재 김정국 담임 목사님까지 군선교, 또 교육에 대한 선교, 그리고 해외 그 선교사 파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김정국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설교 말씀이 따뜻하시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려고 늘 힘쓰시고 노력하시는데요. 설교 그 원고도 항상 다 외워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쉬운 그런 결단의 말씀도 매주 이렇게 전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3: 고 집사님에게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길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죠.
2: 제가 이렇게 기독학교, 기독유치원을 찾게 된 이유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안에 어려운 힘든 일들을 어머니께서 홀로 이제 다섯 자매를 키우시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다면 이 어려운 그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만날 때 더 잘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독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이란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3: 고 집사님을 지금의 교회로 인도하신 집사님이 극동 방송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2: 또 한 7, 8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아는 집사님께서 저를 임마누엘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극동 방송 한번 들어봐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그때 바로 그날부터 이제 극동 방송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사도 왔고 교회에 정착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제가 또 마음에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허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집안에 24시간을 제가 틀어놨어요. 극동방송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큰 위로와 힘과 그런 걸 주었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3: 전파 선교사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이름입니다.
2: 선교사라는 개념이 해외에 나가고 어렵게 막 복음을 전하는 약간 그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내가 전파로 만 원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꼭 참여하고 싶었고 그걸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시기에는 정말

0: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이 그 다음 날인가 이랬는데 제가 어머니 생신 선물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마음이 힘든 상태였었는데요. 제가 만 원을 딱 그때 결단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30대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전파 선교사야 너희는 선교사야 하라고 항상 다짐을 해주죠.
1: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겠습니까?

0: 사랑하는 권오뉴 아빠, 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제일 고마운 건 하나님 모르던 당신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너무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우랑 오니야, 정말 엄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향한 그 계획 잘 알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 사랑하고 축복하고 엄마가 늘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1: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에 이어 고양화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시고 입원 치료를 오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어머님 치매가 좀 천천히 진행되고 남은 그 여생을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신우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전이 되거나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드리고 또 저희 친정 언니가 두 명이 또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고양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스가랴 9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둘러 진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적을 막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성벽을 쌓습니다. 높이 또 튼튼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아무리 튼튼하게 높이 쌓아 올려도 그것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 강한 무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하고 성벽이 뚫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곽을 높이 또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곽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질을 쌓아 올립니다. 더 높이, 더 많이 쌓아 올리죠. 성공과 출세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인간관계에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탱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 올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되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 5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터인데 성읍이 있으면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이 너희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시고 포악한 자라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둘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르시고 진을 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보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헨리 모어하우스 목사님에게 소아마비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린 딸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꽃다발을 한 다발 사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딸 마리가 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죠. 보니까 꽃다발이 있어요. 아, 엄마 드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엄마에게 이 꽃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요. 목사님이 딸에게 어머니 어디 계신데 2층에 계시는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뭐예요? 2층인데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2층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물으니까 말이 가는 말이 아빠가 나를 안고 엄마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헨리 무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손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걱정,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평안해 보여도 다 있습니다. 신방 가보면 이 집은 큰 문제가 없겠지 싶은데 이야기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함께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 고난 앞에 문제 앞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려움만 만나면 그렇게 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내가 주님 진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입니다. 아람 왕이 신복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계획을 짜는데 계획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누가 있어서? 엘리사가 있어서.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왕이 군대를 어디에 보내느냐면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이라는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군사들과 또 군마들, 병거들이 그냥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죠. 아침이 되어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산에 그냥 아람 군대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고. 우리 어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가 말을 하죠. 엘리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저 적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앞에는 환경과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너가 내 입장 대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음산한 계곡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평안하다, 안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계곡 걸어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런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면요, 좀 속상해해요. 그리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하다가도 낙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알아야 될까요? 아, 내 마음 왜 몰라주느냐고. 그런 이야기 할 때가 많죠.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데 뭐가 크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보시고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이에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악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느냐 말이죠. 쉽지 않은 거죠. 유혹을 많이 받죠. 시험을 많이 당하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반대를 하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누구를 볼까요? 세상 사람을 봤을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환경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의롭게 살아간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내주시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 정직함, 의로움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과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문제가 너무 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있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도 가까이서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실망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도 가까이 하다 보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실망감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막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생겨요. 네, 없던 소망이 생긴다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약함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0: 갑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피곤하고 무능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감 같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견디다가 못해서 결국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아픔, 눈물, 고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양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TV나 SNS를 보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연예인 대부분이 운동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별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운동 안 하는 분들하고만 교제를 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 노력은 하지만 현재 제가 돈을 내고 어딘가에 등록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공원 같은데 운동하러 나가보면 참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은 더 많죠.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는 분들은 또 서로 대화가 돼요. 어떤 운동,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얘기들요. 또 운동 방법에 대한 SNS 넘쳐나죠. 그런데 육적 운동 말고 영적 운동,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운동 얘기는 얼마나 하는지, 그 운동은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요. 얼마나 말씀 읽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대화 말이죠. 자, 말씀을 집중으로 읽는 방법, 기도의 방법, 이런 대화 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찔리고 회개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죠. 자, 깨라 깨라 새 깨라. 9월 16일 수요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0: 채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근데 보면은 요즘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고 운동하면서 깨어있다. 이쪽에 좀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육적 운동뿐만 아니라 영적 운동에도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자,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하는 거 도전 찬양, 도전 찬양. 예. 자,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샵 9110번입니다. 자, 문자창 바뀌었죠? 오물정 9110번으로 문자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위로 전화를 드립니다. 무작위로. 그래서 제가 학교 종이 이러면 전화 받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이제 이어서 부르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방학이고 무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 저하고 통화도 하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학교 종이 땡땡땡 제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어서 모이자 이렇게 제가 산토끼 바로 토끼야 이렇게 그냥 이어서 부르면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도전 문자나 앱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9110 9110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그냥 지역하고 상관없이 앱 메시지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도 보고 여기서 앱 메시지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 저만 볼수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 제가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려서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는 분들. 자, 어떤 분들이 도전을 하실지. 자, 도전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작위로 제가 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또 곡은 달라져요. 곡은. 이 곡을 이어서 부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도전자. 첫 번째 도전자. 이분을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본인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 고객님, 전화번호를
0: 전화번호를 늦게.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수화기 또 들었어요.

0: 지금은
1: 엘리야 대주처럼.
0: 우와, 할렐루야. 와우, 축하드립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운전 중이신가요? 운전 중?
1: 네, 지금 정차했습니다.
0: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자, 엔진 꺾었습니다. 네.
0: 엔진 꺾었어요?
1: 네.
0: 라디오도 잠깐 꺼주시겠어요? 라디오도?
1: 라디오 껐고요. 아, 스피커폰이라. 네, 알겠습니다.
0: 아, 예, 예. 아까는 네. 좀 울려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혼자 계세요? 차 안에?
1: 네, 혼자. 예.
0: 혼자 계시고. 자,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포항입니다.
0: 포항. 네. 포항에서. 그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아, 15년 정도 오래되셨네요. 새끼라, 이 새끼라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새끼라는 한 5-6년 된 것 같아요.
0: 5-6년?
1: 네.
0: 6년 됐는데 그럼 거의 초창기 때부터 들으셨구나. 예.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딱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인 소개가 혹시 가능한가요? 포항에서 뭐 어디 교회 다니시는지 뭐 이런 거?
1: 포항 제2교회 다니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0: 포항 제1교회.
1: 제2교회요.
0: 제2교회. 그러니까 방학생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1: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잘 너무 잘하고를 내가 강조했나? 예. 아무튼 방학생은 아니고 교회 다니시면서 네. 지금 극동방송 또 새끼라를 또 잘 듣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1: 그냥 곱창 전골 주세요.
0: 아, 소곱창 전골. 소곱창 전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5, 6년 정도 새끼라를 들으셨는데 저하고 전화 연결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수없이 많은 전화 연결되는 걸 듣고만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좀 저하고 통화되니까 어떠세요, 지금? 네? 별 느낌 없습니까?
1: 방학하신 분들 네. 감동적인 통화 듣다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잘 모르겠어요.
0: 그래요. 예. 그래,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선물도 받으시고 혹시 집안에 가족이라든지 혹시 방학생이 있어요?
1: 예? 네, 아들이.
0: 아들이.
1: 아들이 아직 예. 예, 거부하고 있어요.
0: 아들이 몇 살인데요? 있습니다.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28이요.
0: 28. 아, 네. 같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도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네. 그렇죠?
1: 네, 감사합니다.
0: 같이
1: 네.
0: 있을 때 그때 꼭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방송 연결됐는데 혹시 뭐 누구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예? 뭐 교회 자랑 아니면 내가 아들에게 이 얘기 좀 하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1: 저희 교회 이성우 목사님 그리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 네.
1: 네.
0: 예, 그래요. 지금 목사님 듣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예. 아니,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에 이어서 목사님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얘기 나왔는데. 교회 자랑도 해주세요.
1: 네. 저희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진취적이시고.
0: 네.
1: 밝으시고.
0: 예.
1: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요.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7201번님 우리 새끼라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아들 우리 방학생
1: 네.
0: 꼭 계약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은
1: 엘리야 때처럼
0: 따따 주 네. 말씀이 선포되고 어려운 찬양이었는데 오늘 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달빛마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앱 메시지 주신 분들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합니다. 선물 들고 전화합니다. 짧게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들 좋은 선물 받으실 수 있고 고르실 수도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할지. 자, 도전이라는 문자와 메시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부릅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운전 중이 아니신 것 같고.
1: 예, 아닙니다.
0: 예. 자, 어느 지역에 계시는 누구신지 한번 자기소개 가능합니까?
1: 예, 충주에 있는 충주 효성교회 김성환 집사라고 합니다.
0: 김성환 집사님.
1: 예.
0: 충주.
1: 예.
0: 오, 아까 충주 어디 교회요?
1: 효성장로교회요.
0: 효성장로교회 김성환 예. 집사님.
1: 예.
0: 이야, 충주. 충주가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극동 방송이 청주와 함께 또 들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1: 예, 그 방송을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0: 교회에서
1: 그 대북 예. 방송을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예.
0: 오, 충주 효성교회에서
1: 예.
0: 거기가 지금 104.7인가요?
1: 104.7이요. 예.
0: 그렇죠. 그렇죠. 청주와 예. 충주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극동 방송을 예. 들으실 수 있는데 극동 방송은 그러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셨어요? 3104번님?
1: 아니요. 저는 5년 전부터 들었었습니다.
0: 아,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듣고 아니요. 계셨고.
1: 아니요. 앱으로 통해서
0: 앱으로?
1: 서울 방송
0: 그랬군요.
1: 듣게 되었어요.
0: 새끼라는 언제부터?
1: 새끼라는 작년부터 듣게 되었어요.
0: 작년부터 듣게 되셨고요.
1: 예.
0: 아,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도전 아주 잘하셨는데 어떤 예. 선물을 혹시 원하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예, 불러주세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 프로박토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 말해서 연어,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예? 들어있나요?
1: 김치요.
0: 알겠습니다. 김치 세트. 자, 그럼 충주 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극동방송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1: 예, 그렇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0: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충주 효성교회 우리 성도를 대표해가지고 자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께서.
1: 아, 그때요. 예. 이제
0: 예.
1: 이제 저희 교회가 80년이 됐거든요.
0: 네네.
1: 올해로 80년이 됐는데 그 나이처럼 정말 그 교회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래요. 그리고 또 극동방송 또 많이 알려주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음악회까지 하셨다니까 예.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또 전도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가 극동방송과 또 충주 효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내일 일

0: 이재혁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그 앱으로 메시지를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앱으로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자 메시지로 도전이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이렇게 전화드려서 찬양 조금만 이어 부르시면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충주 효성교회 집사님 반가워요. 저는 충북 괴산 장연에서 잘 듣고 계신다고 7243번님 앱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자 다음 분 어떤 분을 할까요? 어떤 분을 어떤 곡을 할까요? 이번에 2분 한번 해볼게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앞부분을 부릅니다.
1: 여보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할렐루야. 운전 중이시죠?
1: 네.
0: 정차 가능합니까?
1: 네.
0: 기다리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1: 네.
0: 혼자 지금 계시고 지금 정차는 어렵습니까?
1: 고속도로라서요.
0: 고속도로. 그러면 다음에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전 때문에. 예.
1: 네.
0: 아무튼 축하드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안전운전. 예. 아, 우리 4191번님. 고속도로 쉼터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집에 가다가. 자, 안전 때문에 이따가 다시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선물 같은 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으로도 못 가요는 그냥 지나갔네요. 아, 자 일단 여기 이 곡은 패스. 이 곡은 패스. 그러면 자 다음 다른 분 다른 곡으로 제가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이번에 다른 곡으로 5645번님
2: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2: 부터 해지는 때까지
0: 계속

0: 어머 나
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0: 안녕하세요.
1: 자,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분위기가.
0: 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 예.
0: 연락이 없어서
1: 예.
0: 차에서 내렸습니다.
1: 아, 차에서 내렸어요?
0: 내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탔는데
1: 예.
0: 차 엘리베이터 안에 세 명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다른 분들이.
1: 예.
0: 제가 찾아볼 분위기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1: 지금 쳐다보고 지금 있어요.
0: 그래서 후딱 내렸어요.
1: 아, 내렸어요. 내렸어요.
0: 네.
1: 어느 지역이십니까?
0: 아, 여기 익산입니다.
1: 익산이세요? 오,
0: 네.
1: 그래요. 자, 어떻게 근데 그 차에서 기다리다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어떻게 그래도 딱 이렇게 연락이 잘 됐네요.
0: 한 번도 이런 걸 도전 안 해봤는데
1: 네.
0: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1: 근데 오늘 보니까 도전이 간절했어요. 도전, 도전, 도전 세 번을 치셨습니다.
0: 네, 자, 아니 되나 궁금해서.
1: 예, 예, 오. 자, 오늘 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자 일단은 선물 어떤 선물?
0: 아, 네, 선물 아까
1: 예.
0: 잘 안 들어가지고
1: 아, 잘 안 들어가지고.
0: 아무... 네, 선물은 뭐 아무거나 드시면
1: 너무 솔직했네요. 잘 안 들어가지고 아, 오늘 뭐 몇 번째 들으셨는데요? 예.
0: 아, 저는 새끼라를 사실
1: 예.
0: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1: 예.
0: 어르신분들이 좀 아프셔가지고
1: 예, 예.
0: 병원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1: 네.
0: 오는 길에 새끼라를 듣게 돼가지고
1: 오늘 그럼 처음 들으신 겁니까?
0: 들어본 적은 있으나
1: 들어본 적은 이렇게, 있지만
0: 네, 이렇게
1: 예.
0: 깊게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은 없어서
1: 그렇구나.
0: 네, 세상을 예. 깨우는 라디오라는
1: 예.
0: 그, 예, 것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 오늘요? 아까 기다리다가?
0: 1년부터 예, 하셨더라고요.
1: 네네네.
0: 네네. 아무튼
1: 자, 본인 소개도 혹시 가능합니까?
0: 예? 아, 네. 저는 예. 1위 침례교회
1: 예.
0: 예, 그, 교육 목사인 분의 예, 아내 되는
1: 사모님.
0: 조영 사모님입니다.
1: 사모님, 1위 침례교회 네. 우리 조규선 목사님. 응?
0: 네, 담임 목사님이고.
1: 오, 그렇구나. 예. 자, 오늘 이렇게 연결 됐는데
0: 네.
1: 나 선물 제가 그럼 불러볼게요. 선물을.
0: 아, 네네.
1: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네.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고급 김부각,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아~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0: 화장품?
1: 네, 화장품.
0: 네, 감사합니다.
1: 자, 화장품 드리겠고.
0: 네.
1: 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누군가에게
0: 하고, 예. 하고 싶은 얘기.
1: 예.
0: 아, 사실 저희 아이들이 극동 방송 합창단의 단원으로
1: 예.
0: 활동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장하린, 장혜린, 장송미 화이팅.
1: 예. 화이팅. 화이팅.
0: 네.
1: 자, 애들은 이 해 뜨는 데부터를 알까요? 예?
0: 아, 알죠. 네.
1: 알아요? 요즘 애들도 압니까?
0: 네. 예? 알죠.
1: 그렇구나. 요즘도 하는구나.
0: 네, 교회에서 예?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1: 옛날에 사모님 우리, 예? 우리 맞죠? 네. 우리 같은 세대.
0: 네, 맞아요. 네.
1: 왠지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올리는
0: 그러죠.
1: 율동, 그렇죠? 해 뜨는 데부터.
0: 네,
1: 예.
0: 그러죠. 그래서 박수 같이 짱 치고.
1: 예.
0: 하고. 네.
1: 자, 아무튼.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0: 네,
1: 자,
0: 감사합니다.
1: 해 뜨는데.
0: 했다.
1: 해지는 데까.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아우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까지 살짝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어지는 메들리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요. 3시 32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현재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보내냐? 샵 9110 샵 9110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 문자창이 좀 바뀌었죠? 샵 9110번으로 도전 두 글자 아니면 여러분 지금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그 앱 어플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메시지 예 거기서 또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제가 찬양 조금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 드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아주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같이 써가지고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옆에다가 교회 쉬고 있다. 몇 년 방학, 3년 방학, 5년 방학 이렇게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면서 자, 또 다른 도전자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 자,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차례인지. 자, 0591번님 전화 갑니다. 0591번님 저의 도전을 또 받아주십시오. 아, 전화 안 받으시네. 안타깝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 자, 또 다른 도전자. 찬양 컬러링.
1: 여보세요.
0: 참 우와 할렐루야 축하드려요. 여보세요.
1: 네.
0: 지금 뭐 어디십니까? 뭐 운전 중 차 아니에요?
1: 네.
0: 지금 운전 중이에요?
1: 아니요.
0: 그러면 차 옆에 지금 조수석이 있어요?
1: 네.
0: 그럼 지금 라디오가 아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를 줄여주거나
1: 껐어요.
0: 꺼졌으면 껐어요. 혹시 지금 어떻게 학생인가요?
1: 네, 엄마 폰으로 받았어요.
0: 엄마 폰으로 받았어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요?
1: 5학년이요.
0: 초등학교 5학년?
1: 네.
0: 엄마가 지금 옆에서 운전하고 있고.
1: 네.
0: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이?
1: 완주요.
0: 완주.
1: 네.
0: 전북 완주.
1: 네.
0: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1: 지금 군산 공항이요.
0: 군산 공항 어디 지금 네. 떠나요 엄마랑? 어디 가요?
1: 제주도요.
0: 제주도.
1: 할머니요.
0: 제주도?
1: 네.
0: 네?
1: 네.
0: 아까 뭐 제주도요. 할머니? 할머니?
1: 네.
0: 할머니 댁이 제주도예요.
1: 아니요. 할머니랑 같이 친척 집에 가요.
0: 할머니랑 할머니도 계시고 지금 뒤에 엄마도 네. 있고. 오.

0: 오늘 이 방송 혹시 처음 들었어요? 아니면 좀 옛날부터 들었어요?
1: 이번에
0: 처음 들었어요?
1: 아, 이번 연도에.
0: 이번 연도에 참 아름다워라. 이거 어려운 건데 탁 아까 엄마가 맞췄는지 우리 친구가 맞췄는지 궁금하네. 에? 엄마가 맞췄죠? 엄마가.
1: 제가 조회도 많이 불러서.
0: 본인이 맞췄어요? 우와, 그렇구나. 참 아름다워라. 이거 많이 불러요, 교회에서.
1: 네.
0: 혹시 어디 교회 다녀요?
1: 전주 영광교회요.
0: 전주 영광교회. 이름도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은소희. 소희. 야, 올해부터 이렇게 엄마랑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새끼라 방송 들었어요? 우와, 너무 고마워요. 자,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 주는데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1: 연어요.
0: 연어. 자, 연어. 자, 옆에 우리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시네요. 연어 세 명, 세분 계시면은 연어 하나 갖다가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르신이 좋아하실 만한 거 하나. 예.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2: 저는 좀 처음 들어서 무슨 선물 있는가 물어봤는데.
0: 아, 그래요? 그럼 엄마가 얘기해 주셔도 좋고. 네. 예?
2: 소곱창이래, 소곱창.
0: 소곱창. 어머니는 지금 많이 들으셨구나. 예. 자, 우리 어르신 앞으로 우리 극동방송 한번 우리 손녀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좀잘 들어 주십시오. 자, 우리 소희. 소희. 이렇게 새끼라 극동방송 들어줘서 고맙고 옆에 운전하고 있는 엄마 있잖아요. 엄마. 응?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엄마한테 엄마 사랑의 마음 담아가지고.
1: 엄마 나 하자다 고맙고 항상 효도하는 딸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0: 우와, 소희 진짜 너무 대단하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도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참 아름다워라도 맞춰주고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건강하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제주도 잘 다녀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0: 소희 화이팅.

2002년 앨범에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 오물정 9110.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앱으로

0: 메시지를 또 보낼 수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를 내가 안 다닌다. 네. 내가 이 정도는 도전할 수 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샵 9110번이나 메시지로, 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어떤 찬양을 또 이번에 할까요? 또 다른 도전자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초등학교 5학년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와, 또 갑니다. 가, 도전.
1: 네,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은혜, 은혜,
0: 은혜. 어, 축하드립니다.
1: 어머, 안녕하세요.
0: 어머. 자, 혹시 운전 중입니까?
1: 네, 옆에 지금 정차하겠습니다.
0: 그래요, 정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정차했습니다.
0: 어, 바로 하셨구나.
1: 네네.
0: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혹시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고요.
0: 예.
1: 섬기는 교회는 천안 우리가 교회 이선주 권사입니다.
0: 권사님. 네. 이선주 권사님.
1: 예.
0: 교회가 천안 우리까지만 들었는데 제가? 예?
1: 천안 우리가 교회.
0: 우리가 교회.
1: 네.
0: 아, 우리가 교회다. 뭐 이건가요?
1: 네, 위처치.
0: 아, 위처치. 그렇구나. 예. 권사님. 아산에서 또 천안까지 다니시고 네. 계시는구나. 오.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1: 오, 신기해요.
0: 신기합니까?
1: 네.
0: 어, 극동방송 예전부터 들으셨나 봐요?
1: 예, 네? 제가 들은 지는 늘 출퇴근하면서
0: 예.
1: 또 집에선 어플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0: 예.
1: 어, 제가 이제 새끼라를 그 뒷부분에 이렇게 예. 퇴근 무렵이나
0: 네.
1: 어, 이럴 때 그 우리 이제 새로운 불신자님들 방학한
0: 예.
1: 분들
0: 예. 예.
1: 이렇게 그런 인터뷰만 들었었어요.
0: 그렇죠. 예, 예.
1: 예, 근데 오늘은 예. 제가 그 출장이 있어서
0: 예.
1: 어, 지금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0: 예.
1: 이동 중에 있었는데
0: 예.
1: 도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0: 예.
1: 그래서
0: 잘하셨어요.
1: 그, 예. 예, 했더니 됐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방학 중인 분들 전화 인터뷰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 잘 다니시면서 듣고 계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 또 선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네. 도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
1: 아,
0: 우리 권사님 같은 말해. 분들 꾸준히 잘 들으시는 분들도 선물도 한번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도전이 지금 문자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1: 네.
0: 그 중에서 또 소수의 분들만 딱 이렇게 또 되거든요.
1: 그러니까
0: 축하드립니다.
1: 정말 감사하네요.
0: 예.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이 혹시 기억나세요? 새끼라에서
1: 아, 저는 견과류?
0: 견과류, 알겠습니다.
1: 네.
0: 견과 선물 드리고. 어떻게 우리 권사님 새끼라 들으시면서
1: 네.
0: 어떻게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가족 중에라도 혹시 있으세요?
1: 네. 그,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0: 네.
1: 그, 제가 모임에, 20년 넘은 모임에, 그 이제 선배님 계세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현직에서 이제 퇴임하셨고.
0: 네네.
1: 그런데 그 극동방송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전단지나 소식지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런 거 전달하고 했는데.
0: 네.
1: 어, 기꺼이 잘 받으셨는데 최근에 어, 불교 대학을 다니신다고 퇴직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0: 아이고, 그렇구나.
1: 예,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이신데.
0: 예, 예.
1: 어, 그리고 마음에 최신자로 늘 품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근데 예. 대학은 또 불교대학 그쪽 다니신다고요?
1: 네. 예, 예.
0: 근데 뭐, 우리 새끼라 하다 보면은 2단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도 오시고, 뭐, 타종교에서도 오시고, 40년, 예. 50년 방학생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1: 네.
0: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 네. 계속...

0: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요.
1: 네,
0: 그분의
1: 아멘.
0: 선물도 좀 하나 골라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선물 좀 전해주세요.
1: 아,
0: 예.
1: 그러시.
0: 네네.
1: 그러면
0: 네.
1: 생선 좋아하시니까
0: 예.
1: 연어?
0: 오케이, 연어. 그래서 그분께
1: 네.
0: 잘 전해드리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면
1: 우리
0: 극동방송에서 났다.
1: 극동방송 택해라.
0: 그렇게 좀꼭 전해주시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가 전화 연결도
1: 네.
0: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아멘. 꼭
0: 네.
1: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우리
1: 네.
0: 이선주 권사님, 아산 천안에서 이렇게 도전해
1: 네.
0: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1: 예.
0: 앞으로 늘이 은혜가 넘치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또그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러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까 마쳤던 은혜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인사 나눌게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 이렇게 도전 찬양 갑자기 했는데 많은 분들 또 오셨는데 다 연결이 못 돼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찬양 나누면서 새끼라 조연출 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47차 포항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대도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 비교라는 주제로 정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체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체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1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0: 전화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좌우로는 인간을 향해 뻗은 그 십자가의 팔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차별과 경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0: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교회를 바꾸며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길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내미신 손을 잡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미움이 사라지고 복음이 역사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며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정과 세대와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갈라진 마음들 사이로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그분이 주신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듯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때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약하고 또 추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빚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그릇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은 기드온의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박신아가 지휘하는 영락교회 성가대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 메이저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총 6곡이 묶여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제목은 바흐가 직접 붙였다라기보다 1721년 당시

대화망을 이루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사막장은 푸가적인 모방기법과 합주, 독주, 합주, 독주 순으로 이루어지는 리토르넬로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 악장입니다. 처음에는 푸가처럼 각 성부가 모방이 되고 또 대입법적인 텍스처를 이루면서 시작이 되며 그 이후 바이올린의 화려한 독주가 시작되면서 협주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악장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바흐 작품 번호 BWV 1049번의 사막장 프레스토 오늘 이 작품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 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6개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서 3번 라 캄파넬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음악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에서 일으킨 혁신적인 연주 기법들을 리스트가 피아노에서 음악으로 확장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파가니니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그것을 구현한 작품으로 작곡을 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죠. 이러한 당대의 놀라운 바이올린의 기교들을 리스트는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데 그치지 않고 피아노에서 새로운 기교로 확장하고 재창조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 가운데 3번 라 캄파넬라 함께 하시겠는데요. 어쩌면 6개의 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 캄파넬라는 작은 종이라는 뜻인데요. 파가니니 바이올린이 협주곡에 등장하는 그 라 캄파넬라 주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괴테의 시에 의한 물감 잡는 그레첸, 소프라노 도노쇼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리스트의 6개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3번 라캄파넬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아소 준비했습니다.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의 3악장 알레그로 그라치오스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참 아름다워라 기타리스트 이신영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 숨어있는 괴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고 사람 만나고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 오늘 나올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성으로 대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지금 진심으로 왔고, 나는 갈급해서 왔고, 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건성으로, 왔니? 그래, 잘 놀다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성으로 대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왔는데 건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한다? 우린 정말 큰 좌절과 낭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진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지하심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간절하고 진실하고 정말 너희를 귀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건성으로? 대충?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정말 결정적 방해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일이 많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지함은 사라지고 아유 뭐 시간도 없고 뭐 형편도 이러니까 대충 넘어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영과 진정으로 진실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원형 중에 원형, 가장 진실함과 가장 선하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건성으로 대충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극이고 저주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왔다, 예배를 드린다 그럴 적에는 예배를 받으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고 그 십자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위엄,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진실로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중후반에 보면은 엎드러져 있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엎드러져 있느니라. 이 히브리 단어는 고양이과에 속한 큰 동물, 호랑이나 표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맹수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자신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잔뜩 몸을 낮추고 움츠러뜨린 그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엄청난 것인데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를 납작 엎드려서 마치 자기가 작은 존재인 양 또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드러내놓는 것이 이게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삶과 평범한 감정 속에는 사실 무서운 괴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도록 그것이 작게 보이고 안 보이게 보이고 합리화하면서 우리에게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언뜻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가 도사리고 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작지 않아요. 자, 지금 본문 속에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어요. 그래서 각각 농사 지은 농산물로 또 자신이 키웠던 양의 피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각각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잘 왜 그런지 드러나지는 않지만 흘러가는 속에 뭔가 언뜻 보여지는 것은 있어요. 뭐 가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 제사는 받은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뒤편 요한 1서, 저 성경 뒤에 요한 1서 3장 12절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 1서의 말씀과 본문을 흘러가는 맥락을 바라보면은 핵심은 바친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지만 가인의 문제는 그가 전심으로 드리지를 않고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맥락이 그러해요. 하나님께 건성인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분, 정말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분 앞에 나와서 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왕 앞에 부하가 나왔는데 모든 결정권자인 최고의 이 회사 CEO한테 지금 회의를 하는 중인데 그 직원이 보고하는 자가 건성이다? 여러분,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직원은 아마 직장 생활 오래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당장 아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는 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바른 태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인, 하나님께 건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자주 보입니다. 우리는 강도나 끔찍한 살인, 뭔가 잘못을 크게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린 적절한 종교 생활, 도덕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분의 간섭을 인정하지를 않지요.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아벨,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적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둘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하나님께 건성인 사람, 이 삶의 태도에서 뭔가가 드러나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는데 어느 날 가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풀리지? 아벨을 보니까 슬슬 풀려, 일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얼굴빛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화가 납니다.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다가 어느 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긋날 적에

당혹스럽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질문해요. 진실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고 내가 힘들게 도와주는 분이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일종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죠. 그들은 삶의 문제가 안 풀릴 적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 부당하구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원망 불평하고 따져 묻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그 원인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 잘못된 권리, 권리의식, 이거요, 방치하면 이게 무서운 씨앗이에요. 이게 자라고 자라면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거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적에 마침내 그 속에 숨어있던 그 괴물이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게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오라요, 이런 고백 절대로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무엇인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지금 네 동생 아벨을 시기하니? 너 지금 그 시기심이 이게 다가 아니다. 그 시기심 속에 뭔가 자라나고 있어. 그 시기심 속에 살인이 숨어 있어. 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 보이지 않니? 그거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한 게 아니다. 너 그 괴물을 조심해라. 이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건네는 말씀이에요. 악은 평범합니다. 악이 뭐 악의 모습으로 무섭고 아주 그냥 거칠고 그냥 이게 그렇게 보인다면 사람은 절대 악을 쉽게 가까이 하진 않을 거예요. 악은 너무너무너무 평범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데 주범이 되어졌던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자, 그가 이제 도망가서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죠. 이스라엘의 정보부대가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발견하고 체포해서 몰래 야간에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전범 재판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를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증인들을 불렀다가 그 수용소에서 그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고난을 당했던 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하고 이제 마주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히만을 마주 대한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놀라고 기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평범한 늙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손주 사랑하고 손주와 다 어울려게 재밌게 노는 그냥 평범한 늙은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정말로 무서운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괜찮다 믿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평범한 인간의 마음 한 복판에 괴물이 숨어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 내 눈에는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작게 보여. 뭐 별거 아닌데, 괜찮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친구, 우리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결점이 있어요.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내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맹점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지요. 문제가 벌어질 적에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도움이 필요 없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손살에 치는 거예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자,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를, 우리 자신을 물어뜯고 괴롭힐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움직일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그 반대편에 숨어있던 그것이 서서히 작동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생각이 삐뚤어져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어? 아니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죄는 결코 끝나지 않아요. 시작은 내가 했지만 내가 그것을 끝낼 순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끈질기게 살아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죄는 무서운 위력, 도끼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들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거짓말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죄의 중독성은 강해요. 우리는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당황하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 지나지나 그 일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 수학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나 악, 사랑이나 미움, 정의나 압제, 너그러운 칭찬이나 까다로운 불평, 무엇을 투자하든지 그것은 이자까지 더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요.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칼로 죽습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의 당대에 못 거두면 그의 다음에 거둬요. 이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자, 돌아가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추격하는, 그 숨어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마운 것은 성경 얘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니? 왜 이렇게 얼굴색이 변했어? 어찌 된 일이야?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이 뭐예요? 좀 가슴속을 털어내놓아라. 나한테 얘기해봐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얘기해봐라. 따라 한번 얘기해보자. 죄의 심각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해결을 원하고 있어요. 길이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것이 번지면 안 된다.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얘기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인아, 너의 진짜 적은 아벨이 아니야. 내 안에 엎드려 있는 죄야. 이거 둘러보라는 거예요. 동생의 일이 잘 되고 동생이 흥하는 게 서운하지. 근데 그게 너한테 진짜 사건과 문제의 핵심이 아니야. 내 속에 작은 시기심으로 출발하지만 방치하면 번질 죄의 위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야.

가인아,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소망은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어. 라고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똑같이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건을 만난 거예요. 상황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우리 말이 급해지고 여러 일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종종 너무나 자주 벌어져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를 정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자기 연민, 분노,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상한 감정, 그것들이 방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약함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방치하면 이게 언어나 행동이나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면 이건 죄가 심각해짐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할 수 있어. 제가 해볼게요.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오해예요. 고집이에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랑 얘기해보자. 풀러지지 않지? 점점 얼굴은 변하고 말소리의 톤은 높아지고 부르르 떨려오는데 일로 와라. 얘기해보자. 회개를 촉구하시.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참으로 돕고자 하는 분에게 우리를 내려놓는 것, 회개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이야. 외부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것으로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면 해결이 안 돼요. 점점점 말은 빨라지고 분노는 쌓여지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벨을 문제의 원인으로 여긴 가인, 결국 그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죠. 해결이 아니에요. 더 심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아무런 해결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기회는 생기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은 아벨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해결의 해결, 그리고 그 시작은 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가인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이 아벨, 하나님 탓이라는 것을 멈추고 제가 잘못된 것은 제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 난 모릅니다. 무슨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고 대들었어요. 이 반응으로 보아서 이미 죄가 가인을 삼켰음을 알게 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인간관계, 생명, 환경을 파괴하게 되어지면 그 파괴에 이 희생되었던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약한 자가 억울해해요. 압제를 받은 자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을 해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땅이 황폐하듯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호소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파괴된 피의 잔해물들이 자기를 호소할 때에 책임을 묻고자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평화, 조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만드신 세상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울려오는 이 피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가 아니신 것이죠. 통치자는 억울함의 소리, 망가지고 피해가 되어진 그곳에 피의 소리를 들을 적에 통치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이죠. 하지만 가인,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어째서요? 그를 아벨의 피소리가 나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저주와 멸망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의 출발은 그 피소리의 이 난무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시느냐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 모든 출발은 회개이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 문제는 제 죄 때문입니다. 제 삶의 문제는 제게 벌어진 사건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 죄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피소리로, 피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똑같이 회개한 자도 데려가요. 회개한 자도. 그 피의 웅덩이로 데려가는데 이 피는 아벨의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놀랍게도 소망이 있어요. 이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예요. 진실한 자기 형제가 진실한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주 건성적인 태도,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지적하거나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싫어하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벨의 피는 그 피예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등장하면 세상은 아주 불편하게 여기고 그를 가만히 두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괜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이게 자신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요셉, 그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다윗,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땅에는 피소리가 많아요. 피의 통곡 소리가 많아요. 자, 그런데 궁극적인 피소리, 궁극의 아벨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아벨 중에 아벨이에요. 선하신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아간다는 것은 너희는 아벨의 피가 아니야. 정말 너희를 중보하고 너희를 구원할 그 예수의 뿌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피는 정의를 호소합니다. 억울합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모든 피는, 모든 억울함은, 모든 파괴된 것들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똑같이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호소하는 방식은 세상의 피에 호소하고는 달라요.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흘리신 피는 정의를 외치며 보복하는 피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호소하는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가 없으면 우리를 대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의 피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정의를 사랑으로 바꾸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엎드린 맹수를 작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0: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가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회개하여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지만 예수의 피를 붙들면 그 피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결국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자, 모든 신앙의 앞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에서 떠나세요. 여러분은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자신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한참 성과가 나는데 갑자기 전출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잘 되는데 하필 지금? 안디옥 교회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교회는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한 1년 사이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교회가 이처럼 은혜 중에 세워져 가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갓 자리가 잡히는 중인데 대안도 없이 두 기둥 모두 파송하라니요. 이 갑작스러운 명령에 교회도 두 지도자도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북으로 소아시아 유럽 나아가 로마에 이르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엽니다. 순조로울 때 손 떼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마음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의 주권자이십니다. 순종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오늘 첫 곡,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메리제인의 찬양과 거룩 거룩 거룩 손영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셔서 전도자로 사용하는 시간.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남의 일처럼 쉽게 말하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심을 기억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을 때 귀한 전도자가 온 세계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듯이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국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찬양과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니컬로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큰 일에 담대하게 순종해 버릴 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주의 일에 전념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또 마음이 힘들고 침체되어 있을 때는 작은 일조차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 내가 지금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훗과 삼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그 왕이 에글론이에요. 그 에글론이 주변 민족들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사막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가 흘러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쭉쭉 뻗어있는 종려나무와 또 아름다운 장미와 이런 아름다운 땅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주일학교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 왜 무너졌니? 누가 무너뜨렸니? 그 학생이요. 당황하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그래서 그 집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반 학생이 여리고성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안 했다면 안 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재정으로 다시 세우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어느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도 발굴이 돼서 고고학적 발굴이 돼서 난공불락에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 높고 그 두터운

그 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행진했는데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인 이스라엘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강성하게 해서 온 세계 열방의 제사장 국가를 삼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출 이집트,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그 가장 먼저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에요. 제사를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가 빼앗겨지고 이제는 상처와 실패가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모압에게 이제 식민지 사리를 18대 동안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 땅 가서 자유하며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농사 지은 것은 다 모압이 빼앗아가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종살이시키는 모압이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마귀의 종 되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날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데 한 사람 통하여 행하시죠. 그 사람 이름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또는 하나님보다 내 소견을 앞세우는 죄는 고통과 저주를 가져오는 내 축복을 빼앗는 마귀의 종되게 하는 이러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를 때 얼마나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독성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백성을 다시 보살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왼손잡이가 왼손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시 이테르 그리고 야드 예미노 이게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냐면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별명이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오른손이 강하고 오른손을 잘 쓰고 오른손으로 싸움도 잘하고 물맷돌도 잘 던지고 그런 오른손의 아들들 틈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바구니에서 에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오른손은 약점이고 부족함 아닙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모압 군인들이 보아도 경계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위협이 안 된다.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을 쓰는 이 에훗을 보니까 검문 검색도 그냥 대충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 모압의 왕에게 조공 그 예물을 바치러 가는데 단독으로 들어가서 그 모압 왕을 처단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왜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이미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학벌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힘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 잘난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에훗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 완전하다 하는 바리새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에 주님, 나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밖에 나가 멀리 있으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가기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쓰신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겉보기에 볼품없지만 이 에글론 왕에게 나가서 이 에글론을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안중근 의사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처럼 이렇게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럼 보십시오. 에훗이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그 시대는 다 절망의 시대예요. 이제 한국교회 부흥 못한다. 이제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 다 떠나고 이제 우리 인생도 뭐 소망이 없다. 패배주의와 자기 연민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다 영적인 어두움에 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망의 나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에훗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에훗에게 그 시대에 특별하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믿음을 주신 거죠.

늘 맞고 다니고 늘 빼앗기고 다니고 우정해가지고 예, 눈에만 힘은 없고 그냥 이러던 이스라엘인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모압 장사요 용사인 만 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표준 세번역 보면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다. 역전된 거예요. 이제 모압이 식민지 살이를 하면서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형님 조공을 바치는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인생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뭐니 뭐니 해도 한 방, 로또 한 방이 필요하다. 저 터미널 옆에 가면은 로또 당첨된 집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그 앞에 막 차들 서 있어요. 물론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주식 그거 큰 거 한 방 응? 하면 대박 난다. 여러분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매일 매맞고 뺏기고 그렇게 굴복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압을 통치하는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강대국들이 있든지 이 당시에 에훗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거 딱 한 절이에요. 이 사람도 사사인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크레타 섬에서 온 체격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선 철제 철기 문명을 가졌습니다. 포스코처럼 철을 다뤄요. 그러니까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600명을 삼갈이 뭘로 이겼습니까? 성경은 다 써놔요. 소모는 막대기로. 막대기 옛날 말로 작대기. 예? 그걸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이 삼갈은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족 속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문도 변변치 않아. 아, 우리 부모님은 좀 세상에서 이름난 재벌이든지 뭐 명망가든지 하면 좋겠는데 이름도 없는 가문이야. 여러분 족보가 없어도 가문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이 삼갈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이 본문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에훗도 구원자, 삼갈도 구원자. 구원자라는 그 히브리어 뿌리가 야사이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아예요. 바로 예수로 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자를 세워주신다. 온니엘 때도 에훗 때도 그 후에도 삼손 기드온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반복하는데 계속 그 구원자를 진정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시고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훗과 삼갈은 모압과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혹시 귀신이 두렵고 밤에 그 귀신 때문에 눌리고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부르시고 찬송하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악한 영에게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천국과 같은 기쁨을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죽음에서도 우리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부르짖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보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과연 온전한 회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힘드니까 지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한 시간 예배드리지만 우리 학생들 한 시간 예배드리지만 한 시간 다 집중 못하잖아요. 깜빡깜빡 하잖아요. 졸다가 깼다가 졸다가 깼다가.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한 시간 중에 30분 집중하면 잘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회개해도 기도해도 결단해도 또 넘어지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에 기초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불완전해도, 내가 형식적이라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은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실수하고 공부 안 하고 때로는 좀 게임하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면요, 에훗의 그 오른손, 못 쓰는 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약점이고 부족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컴플렉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삼갈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족보도 없었어요. 세상은 좋은 가문과 좋은 능력과 학벌과 무기로 세상은 이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청문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자, 에훗과 같은 자, 삼갈과 같은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여도, 에훗처럼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장군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냄새나는 짐승의 배설물이 가득한 마구간 말구유의 간혈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드신 무기는 어떤 칼과 창도 아니고 어떤 영광도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것 같고 가장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가장 약함이 가장 강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은 죽고 그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항상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너를 지켜주시고

0: 예수님을 부르고 바라보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사사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믿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천국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라는 구약의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던지 성경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 구석에 막 처박혀서 먼지만 촉한데 요시아 왕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전을 수리하죠.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 어느 귀퉁이에서 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요시아 왕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졌고 나라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히는 다윗왕 시대와 버금가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영적인 어둠이 있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라에게 주신 큰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에훗의 마비된 손과 같은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컴플렉스는 뭡니까? 올라가지 않는 성적입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여러분의 키예요? 뭡니까? 부족한 그러한 재정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에훗과 같은 마비된 오른손과 같은 세상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도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능력도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이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장 약했던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에 강하다 하는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스펙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갈에게 족보도 없고 삼갈에게 막대기 작대기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초라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구원자를 찾을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저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둡고 주눅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나팔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0691번, 282-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지난 토요일 9월 12일에 청취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기억에 남는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 액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이라 더 특별하다, 참 감동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수많은 이름을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말씀과 함께 새겨지는 것도 참 기쁜데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 생명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하죠. 이렇게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은 언젠간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은 다르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제이어스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주님은 아시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벌써 이렇게 또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이 됐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출석 체크 시간이 저녁 6시 방송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출석 체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번이라도 감사를 했다면 5감완 올려주시면 되고요. 내가 한 번이라도 찬양을 불렀다 하시는 분들 5찬완 올려주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말씀을 중간에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 5마완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글자로 줄입니다. 오늘 감사완료, 오늘 찬양완료, 오늘 말씀완료를 5감완, 5찬완, 5마완 이렇게 줄여서 출석체크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어요. 네, 지금 또 서머 스페셜 이후에 서머 스페셜 또에도 보이는 라디오를 잠시 중단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정규 방송이 시작되고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포항극동방송 보이는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 유튜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언제 하는지 알림이 갑니다. 네, 그래서 출석 체크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보이는 라디오 접속도 기다릴게요. 오가무한 오마란 오찬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접속을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렸어요. 나 기뻐하리 원웨이 싱어즈의 목소리였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도 기쁘시죠?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오늘 저녁도 주님과 함께 찬양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리 0809번님 오찬환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오마란. 야, 뭔가 이렇게 띄어서 보내는 게 더 진실된 것 같아요. 나 찬양했

0: 생각하고 아 말씀 읽었지 하고 같이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0809번님 환영해요. 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 캘리그라피 여러분들께 선물 드렸다고 공개 방송 선물이었죠. 말씀드렸는데 우리 2667번님 저도 이름이 들어간 캘리그라피를 받아와서 책상 위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곤 합니다. 감사해요. 그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PD님. 아 뿌듯하네요. 저도 사실 제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또 3923번님도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홍상영 PD님 반가워요. 어린이 합창단 찬양 듣고 싶어요. 경쾌한 메들리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죠. 조금 이따가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0116번님 야, 이분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를 하신 분입니다. 오마완, 오기완, 오찬완, 오감완 항상 값없는 하루입니다. 홍PD님 너무 예쁘세요. 아,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아, 감사해요. 오기완 오늘 기도 완료. 네, 멋지십니다.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우리 0116번님 감사하고요. 또 아름다운 눈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2042번님 아멘 하시면서 또 캘리그라피 받고 싶은데 하셨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저희 공개방송 때 오신 분들께 드렸는데 혹시 참석을 하셨는데 못 받으신 거면 남겨주세요. 네, 또 유튜브로도 와 이렇게 출석 체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공공님 아이디 공공님 미모해서영 PD님 샬롬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님. 또 박희찬님 들어오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올해 전부터 포항극동 방송 구독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 알림이 가서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언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바로 지금 포항극동방송 채널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방송수 님도 안녕하세요 보내셨고요. 또 오철진 님도 앱으로 보다가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셨다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도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유튜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수요일이죠.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또 이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로 출연하고 네 기다리고 계시고 계셔서 지금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긴장된다고 하세요.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수요일의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6시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즐기는데요. 청취자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요예배 가시는 길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정답도 맞히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지시는 두 분 보이는 라디오로 오랜만에 모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TF워십팀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 모셨습니다.
1: 네.
0: 박수 한번 칠까요?
1: 예.
0: 오랜만에 다시 시작돼.

0: 보이는 라디오 정말 네. 오랜만이네요.
1: 네, 긴장되시나요?
0: 와, 제 얼굴이 지금 어색해요.
1: 왜요? 얼굴 가신 거 낯가리세요? 우리 아까 긴장된다고 하신 분은 네. 네, 자매님이시죠?
2: 오랜만이어서 좀 네. 긴장이 되네요.
1: 긴장이 또 되지만 금방 적응하시고 네. 너무나도 맞습니다. 잘 해주실 거라는 거 네. 믿습니다.
0: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볼 수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저희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아주 반갑습니다.
1: 아, 네. 서로 볼 수 네. 있어서 반갑죠.
0: 청취자님
1: 아, 저희는
0: 보고
1: 청취자분들 네. 한번 모시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보셨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저번 주에 뵀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토요일 날 네. 저랑 같이 진행하셨어요. 보조 진행.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되게 또 이렇게 어린아이 친구들과 네. 함께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특별히 청취자분들도 뵙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너무나도 저도 힘이 됐습니다. 우리 게스트분들이 총 출동하는
0: 맞아요,
1: 느낌이었어요.
0: 맞아요.
1: 제 이제 개인적인 네, 소견으로는 이게 아, 월, 화, 수 이제 모든 게스트분들이 네. 그 자리에 계시니까 네.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예정 자매님이 안 오셨어요.
2: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1: 괜찮아요, 자매님. 네, 혹시 이번에 공개 방송 못 와서 우리 자매님처럼 아쉬운 분들 계시면요.
2: 정말.
1: 저희가 공개 방송이 한 번 더 있어요.
0: 와우.
1: 이 PD님들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차례입니다. 김보석 PD님.
0: 와.
1: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면서 네. 또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야, 우리 김일창님께서도요. 보이는 라디오 따봉.
0: 오.
1: 네, 이렇게 나눠주고 계세요. 또 아이디 김경찬님 아 김경진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홍서영 PD님 너무 예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댓글이 많이 달려요 오늘.
0: 굉장히 사랑이 넘치십니다.
1: 네, 반응이 네. 고장나시네요. 왜 대신 고장나시죠?
0: 들켰네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8151번님 네,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0: 와우.
1: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 중이니까요. 다양한 댓글 또 다양한 시청 청취 부탁드릴게요.
0: 네.
1: 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제 주제를 공개해 봅시다.
0: 네, 오늘의 놀라운 찬양 속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요.
1: 네.
0: 고독함입니다.
1: 고독? 고독함?
0: 네.
1: 아, 형제님 요즘 고독하세요?
0: 가을이죠.
1: 가을 타세요?
2: 가을 타시는구나.
0: 가을을 많이 타는데요.
1: 네.
0: 제가 가을을 참 좋아해요. 이 고독이 더욱 즐거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1: 아, 고독이 즐겁다.
0: 약간 조금, 네, 조금 모순 같죠.
1: 발언인데 네. 네. 왜일까요?
0: 우리가 고독하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주로 외로움, 뭐 네. 쓸쓸함, 뭐 홀로 남겨짐 이런 어떤 감정적 의미로서 고독함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저도 고독함이라고 하셔서 요즘 외로우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0: 아유,
1: 네, 어떤 네. 의미가 있죠?
0: 이제 고독함의 일반적인 의미를 좀 보니까요.
1: 네.
0: 타인과의 접촉 없이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하더라고요.
1: 일반적 의미가.
0: 네.
1: 네.
0: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기 가장 좋은 상태지 않나 생각을
1: 고독함이.
0: 합니다. 네.
1: 그래서 고독함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그런
0: 맞습니다.
1: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건가요?
0: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 이야, 그렇군요.
0: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홀로 광야에서의 시절을 보내셨고
1: 네.
0: 또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새벽이 밝기 전에 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0: 네.
1: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한다면
0: 네.
1: 그만큼 또 은혜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0: 맞습니다.
1: 나한테 이 시간을 주셨나?
0: 네.
1: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저는 이 고독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누구에게나.
1: 자매님은?
2: 네, 저도.
1: 고독함을 어떻게 좀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2: 저는 이제 새벽에 혼자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듣고 또 부를 때 또 피아노를 제가 한 번씩 치는데 그럴 때 뭔가 혼자 있지만
1: 네.
2: 하나님 같이 계신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1: 네네.
2: 진정으로
0: 좋은데요?
1: 야, 그렇게 새벽에 또 피아노를 치세요?
2: 네, 한 번씩
1: 야.
0: 피아노를 잘 치면 이런 유익이 있네요.
1: 네, 그러니까요. 괜히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는 게 아니에요.
0: 새벽부터
2: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독한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0: 네, 관련해서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고독함을 읽고 달래주는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아.
0: 오늘의 찬양 어떤 찬양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찬양은요.
0: 네.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0: 아,
1: 주 안에 있는
0: 안에 있어야
1: 나에게.
0: 한다. 맞습니다.
1: 이 고독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0: 네.
1: 철학적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 고독의 철학적 의미는 내가 나 자신과 교제하는 실존적인 상태로 주체 형성의 요람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국어사전에서 긁어오셨나요? 어려운
1: 이게
0: 또.
1: 어디선가. 근데 이제 이 실존적 상태를 조금
0: 네.
1: 보자면
0: 네.
1: 정말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0: 네.
1: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그런 존재 자체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죠. 그것이
0: 아.
1: 바로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0: 우리 진짜 예수님 믿어서 너무 다행이지
1: 아,
0: 않나?
1: 그러니까요.
0: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믿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1: 아유,
0: 듭니다.
1: 맞습니다.
0: 우린
1: 맞습니다.
0: 이런 고독함을 주님 안에서
1: 안에서.
0: 극복할 수 있고요.
1: 네.
0: 또그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1: 아유,
0: 돌릴 수도
1: 맞습니다.
0: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첫 찬양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1: 네.
0: 아, 오늘 지금 로쿠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6809번님께서 계속
2: 어떡해.
0: 아까부터 러구거, 러거구.
1: 아, 저는 중국어를 하시는 줄 알고.
0: 어떡해요? 오늘 퀴즈예요?
1: 오늘 퀴즈 러그권은 격주로
0: 아,
1: 돌아옵니다.
0: 격주로
1: 격주로 돌아오는 저희
0: 돌아오세요.
1: 시그니처거든요. 네, 6809번님 매주 함께 하시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0: 다음 주도 오실 겁니다.
1: 다음 주에 러그권 기대해 주세요.
0: 네, 오늘은 일단 찬양 먼저 올려드리고요. 후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정 자매님의 반주와 또두 분의 목소리로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찬양 감상하실게요.

0: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니까요.
1: 네.
0: 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환님, 보이는 라디오 진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1: 아,
0: 아멘
1: 환영합니다.
0: 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은 없죠.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네, 또, 1931번님, 두분 찬양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1: 아,
0: 올리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또 8151번님, 모두 왜라고 올리셔가지고, 저는 무슨 뜻이지 하고 읽다 말았는데, 모두 완인데, 손가락이 정상이 아니네요.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독함을 주제로
1: 아,
0: 올려드렸어요.
1: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푼다는 거. 야,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예요? 주님의 자녀죠, 주님. 그게
0: 아멘.
1: 계속 생각되면서 사유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 앞길 어떻든지 전 주님 따라갑니다. 고백하는 것
0: 아,
1: 같, 고백할 수 있는 것
0: 아멘.
1: 같습니다.
0: 아멘. 나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1: 네, 주님만.
0: 따라가리라고
1: 와.
0: 네,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1: 할렐루야.
0: 네, 우리 이 찬양 올려드렸고요.
1: 네.
0: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고독함.
1: 네.
0: 네, 선생님, 퀴즈 부탁드려요.
1: 네, 오늘 퀴즈 첫 번째 제목은요. 나 홀로 예수. 네,
0: 지금
1: 중요합니다.
0: 방금 이 바이브레이션을 일부러 넣으신
1: 네,
0: 거죠?
1: 나 홀로
0: 홀로.
1: 예수입니다.
0: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떠오는 이유가?
1: 아, 이게 홀로 하면은 조금
0: 아,
1: 이제 나
0: 아.
1: 혼자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0: 야, 디테일한
1: 네,
0: 분이십니다.
1: 나 홀로 예수.
0: 네. 좋아요. 제가 일부러 이 제목을
1: 네.
0: 안 여쭤봐요, 사전에.
1: 네,
0: 저도
1: 맞아요.
0: 기대하면서 듣거든요.
1: 기대하면서.
0: 네, 그래서 제목은 좋고요.
1: 네.
0: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질문 드립니다.
0: 네.
1: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으로 매우 바쁘셨던 때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0: 네.
1: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0: 아, 이렇게 또 오늘의 주제가 고독함이고요.
1: 네.
0: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매우 바쁘셨던 때에도 혼자 계시는
1: 그렇죠.
0: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1: 네.
0: 객관식이 4개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1번은
1: 제자들과 회의하셨다.
0: 회의 중요하죠.
1: 아우.
0: 2번.
1: 기도하셨다.
0: 네. 3번은요?
1: 사람들을 만나셨다.
0: 4번.
1: 쉬지 않고 사역하셨다.
0: 매우 바쁘셨던 때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1: 네.
0: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이 한 행동 무엇일까요? 1번, 제자들과 회의하셨다. 2번, 기도하셨다.
1: 오.
0: 3번, 사람들을 만나셨다. 4번, 쉬지 않고 사역하셨다. 다참 의미가 있어요. 회의도
1: 그렇죠.
0: 중요하고요. 또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1: 네.
0: 사람들도 만나고 사역도 계속 하셨는데, 과연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힌트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은 또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유튜브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매우 바쁘셨던 때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1: 그렇죠.
0: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나온 이 한적한 곳에서 하신 행동 무엇일까요? 1번, 열두 제자들과 회의하셨다. 2번, 기도하셨다. 3번, 사람들을 만나셨다. 4번, 쉬지 않고 사역하셨다.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받을게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보민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송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1: 네, 형제님.
2: 네.
1: 저희 퀴즈가 뭐였죠? 방금 전에 드렸죠.
2: 그렇죠.
1: 네.
2: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바쁘셨던 때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1: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2: 네.
1: 네.
2: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드렸죠.
1: 네, 1번은
2: 제자들과 회의하셨다.
1: 2번
2: 기도하셨다.
1: 3번은
2: 사람들을 만나셨다.
1: 4번은요?
2: 쉬지 않고 사역하셨다.
1: 네, 정답은 몇 번이죠?
2: 정답은 2번 우와. 기도하셨습니다.
1: 네. 네.
2: 너무 쉬웠나요?
1: 네, 기도하셨어요. 다음에는 이제 로꾸 거 부탁드릴게요.
2: 아, 네네네,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전원 100% 정답.
2: 와우.
1: 예.

0: 힘들었는데요. 우리 0317번님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자매님 한번
1: 네.
0: 읽어주실래요?
1: 정답은 2번 기도입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심을 떠올리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홀로 있는 고독도 결코 쓸쓸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2: 아멘, 아멘.
1: 오늘도 라디오 넘어 주님의 온기를 느끼며 감사함으로 들을게요.
0: 오늘 고독함을 선곡하신 그 이유를 우리 0317번님께서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2: 와,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0: 감사합니다. 0317번님
2: 감사합니다.
0: 정답이고요. 또 6809번님 정답.
2: 정답입니다.
0: 5558번님도 정답.
2: 와우.
0: 이고요. 또 3289번님 정답.
2: 와.
0: 또 3082번님 2번. 저는 시골일 너무 바쁘네요. 시골 일이 너무 바쁘시다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올립니다.
2: 와. 멋지십니다.
0: 맞습니다.
2: 네.
0: 우리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고
2: 네.
0: 외롭거나 고독할 때도 기도를 하면
2: 아,
0: 됩니다.
2: 맞습니다.
0: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2: 아멘.
1: 아멘.
0: 9029번님, 기도하러 가셨지요. 수요일 가면서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또 4929번님,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2: 아멘, 아멘.
0: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빠질 수 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2: 네.
0: 2312번님, 정답. 5297번님, 야, 정답입니다.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형제님?
2: 네. 우리 홍서영 PD님 뵙고 인상이 너무 착하셔서 놀랬어요. 목소리 또랑또랑 낭낭.
0: 네, 그리고 또 보내셨어요.
2: 캘리그라피
0: 감사드립니다.
2: 감사드립니다. 아, 식탁 위에 놓아두셨네요.
0: 정답, 정답.
1: 정답, 정답.
0: 예, 감사합니다. 2648번님,
2: 네.
0: 정답 2번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깨우시는데 물한잔 마시고 다시 눕게 되는 연약함을 반성하게
1: 반성합니다.
0: 느감합니다. 야, 반성해야 될 분,
2: 네,
0: 네,
2: 많은
0: 저도
2: 분들이
0: 반성해야
2: 예,
0: 되고요.
2: 공감하실 것 같아요.
0: 네, 어쨌든 정답입니다.
2: 네.
0: 네,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께서, 네, 김일창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2: 아멘,
0: 아멘. 이경님도
2: 오, 네.
0: 정답
2: 네,
0: 보내셨고요. 네,
2: 감사합니다.
0: 김경진님 정답.
2: 와우.
0: 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건 회의네. 아. 땡!
2: 아무래도 네.
1: 처음으로 오답장가.
0: 네, 아, 또 재밌게 이렇게
2: 네.
0: 보내주셨네요. 오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저희가
2: 네.
0: 선물 받으실 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분입니다.
2: 와우.
0: 네, 뒷자리 번호 3082번님 그리고 0317번님 유튜브로 보내신 분한분
2: 오.
0: 드리겠습니다. 김경진님
2: 와우.
0: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2: 축하드립니다.
0: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0: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저희 이제 두 번째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2: 네.
0: 잠시 저희가 캠페인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오, 캠페인이요?
0: 네.
2: 네.
3: 생명 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가 함께합니다. 위기에 당신 곁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자살 예방.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 사랑 밤길 걷기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는 삶에 지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혼자가 아님을 말해 주려 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와 걸으면서 자살 위기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철길숲 생명사랑 8km 밤길을 걸으며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도 함께하고 사랑의 불도 밝히며 생명의 가치를 함께 비추길 바랍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와 함께했습니다.
0: 네, 생명의 전화에서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0: 진행합니다.
1: 밤길 걷기요?
0: 네. 와. 오후 4시에 한터 마당에서 진행되고요. 오. 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이라서 네.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와.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네. 이런 캠페인 한 번씩 열릴 때 동참하시면 와. 좋을 것 같아서요.
1: 네.
0: 9월 20일 주일에 오후 4시 한터마당에서 진행되니까요.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또 행사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런 자살 예방도 네.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오늘 저희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1: 네.
0: 두 번째 찬양 들어가야죠.
1: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찬양 제목은요.
0: 네.
1: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입니다.
0: 아,
1: 너무 잘하시는 찬양이죠.
0: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찬양이면
1: 그렇죠.
0: 더 많은 호응을 제가 얻는 걸로 알거든요.
1: 아,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0: 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1: 네.
0: 고독함과 무슨 의미가 있죠?
1: 네, 무슨 우리가 관련이 이제 있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0: 네.
1: 아까 그 실존적 질문들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0: 네.
1: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고독함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면 그 현장은 주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0: 아,
1: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0: 야,
1: 네, 다 상황도 상관이 없고요.
0: 제 생각엔 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찬양을 불러봐야
2: 아,
0: 돼요, 먼저.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주님을 기뻐하는
1: 네.
0: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독함을
1: 네.
0: 이겨내고 또 주님 네. 안에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할게요.
1: 네.
0: 다 아시는 찬양이라고 느껴요. 함께 불러주세요.

0: 가 절로 나오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네. 신나는 찬양을 우리 수요일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1: 아주 산뜻하게 올려드렸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박수 얼마든지 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네. 방송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1: 네.
0: 네, 오늘 고독함을 주제로
1: 맞습니다.
0: 이 두 번째 찬양을 나눠주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1: 네.
0: 네, 이 뒤에 가사 때문에
1: 그렇죠.
0: 선택하신
1: 그렇죠.
0: 거죠.
1: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0: 네.
1: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0: 다 없어도
1: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0: 아멘.
1: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입니다.

0: 네,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1: 네,
0: 됩니다.
1: 맞습니다.
0: 사실 그 고백이
1: 네.
0: 한 번에 딱 다가오긴 힘들 수 있어요.
1: 그렇죠.
0: 하지만 그 믿음에 믿음이
1: 아,
0: 더해져서 우리는
1: 아멘입니다.
0: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1: 네.
0: 주님으로 왜 이리 기쁩니다라는
1: 와우.
0: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렸고요.
1: 네.
0: 이 퀴즈도 하나
1: 퀴즈도
0: 더 드리겠습니다.
1: 있습니다. 네.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0: 잘 들으셔야 돼요.
1: 아, 주님 한번 믿어봐. 네.
0: 고생하셨어요.
1: 주님 한번 믿어봐.
0: 주님 한번 믿어봐.
1: 네.
0: 네. 이곳은 극동 방송입니다.
1: 네.
0: 네, 주님 한번 믿어봐.
1: 믿어봐.
0: 믿어봐야 하죠.
1: 네.
0: 알려주세요.
1: 질문 드립니다.
0: 네.
1: 네, 방금 하박국의 그 말씀 고백을 말씀으로 들려드리는데요.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0: 방금 전에 이 찬양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이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네.
0: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 객관식입니다.
0: 세 가지입니다.
1: 네.
0: 1번은요.
1: 내 잔고가 불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0: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1번. 2번.
1: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0: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
1: 네.
0: 3번은요.
1: 고난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0: 무슨 도덕책에서 나오는 그런
1: 네, 피하는 게 상책.
0: 피하는 게 상책.
1: 네.
0: 네, 세 가지입니다. 방금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1: 네.
0: 무조건 맞히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찬양에도 함께했는데요.
1: 네.
0: 1번. 내 잔고가 불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1: 오.
0: 2번.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3번. 고난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
1: 상책.
0: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퇴근길을 또 수협에 가시는 길을 제가 즐겁게 또 만들어드리고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1: 네.
0: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1: 아, 노력합니다.
0: 네,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은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정답 기다릴게요.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 잔고가 불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2번,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3번, 고난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

0: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퀴즈 드렸어요. 두 번째 퀴즈 어떤 거였죠? 형제님 소개해 주세요.
1: 네, 두 번째 퀴즈. 주님 한번 믿어봐였죠.
0: 네.
1: 네, 우리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0: 네.
1: 드렸습니다.
0: 1번은요.
1: 내 잔고가 불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0: 2번은요.
1: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0: 3번.
1: 고난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0: 자, 정답을 함께 공개합시다.
1: 네.
0: 하나, 둘, 셋.
1: 2번!
0: 2번. 정답입니다.
1: 예.
0: 야, 네. 우리 5021번님 정답이고요. 6084번님 정답 2번. 하박국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네. 558번님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형제님?
1: 2번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와, 맞습니다.
0: 명언입니다,
1: 아,
0: 명언.
1: 맞습니다.
0: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1: 네.
0: 네, 또 두 분이 통하셨네요.
2: 와.
0: 5297번님께서 상황에 관계없이 2번, 제 스타일이에요. 네, 또
1: 감사합니다.
0: 3289번님 2번입니다.
1: 오.
0: 아, 네, 또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도 댓글 보내주고 계세요. 박종화님 2번이죠. 회복님, 출석 체크 보내시면서 정답 2번. 뭐라고 보내셨죠, 형제님?
1: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또한 축복이 되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최고!
0: 최고, 최고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고독함을 주제로 이 찬양 나눠봤고요. 또 퀴즈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두분 선물 드리려고요.
1: 와우.
0: 네, 뒷자리 번호 5021번님, 그리고 6084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1: 네.
0: 네, 오늘 고독함을 주제로 찬양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1: 맞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0: 네.
1: 밤이 선선합니다. 우리 바쁜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어디든지 혼자 거니시면서 우리 사랑의 예수님과 교제하는 즐거운 고독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예정 자매님 어떠셨나요,
2: 네, 오늘 저도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이렇게 또 결단을 하고 나갔습니다.
0: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저녁도 주님과 함께 또
1: 네.
0: 찬양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두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고독함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찬양들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매일 즐겁고 또 고독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승리를 기도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쓰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누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누구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기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힘겹게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든지 힘겹게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움직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죠. 이왕 움직이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면 우리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인생이 망한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지혜롭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높은 의욕과 열정을 가졌다고 자만하며 내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다가 쓰러지고 포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과시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만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밥 먹어야 살지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힘은 밥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육신의 음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양소고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 가운데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가람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동물은 여러분, 돼지도 80% 이상만 먹으면 더 이상 음식을 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가 사냥하고 나서 먹고 나면 그늘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 옆에 여러분, 아무리 먹이가 지나가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만은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영혼의 기갈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욕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만족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그 채워져야 될 그 요소로 채워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왜 욕심이 죄가 될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아닙니까? 욕심은?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럼 사람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왜 그게 죄가 될까? 그 죄가 사망으로 연결될까? 이유는 채워야 될 그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부분은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만족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돈을 갈고 해요. 또 욕심을 내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채우니까 더 가람을 느끼거든요. 더 가람을 느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으로 채움받지 못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결혼하고도 바람을 피웁니다. 왜? 진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채우면 채워질 걸로 생각하고 채웠는데 더 가려지거든요. 더 목말라지거든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그렇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사람만 채워지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채워다 더 기가를 느끼는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 모습.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왜 인간이 저럴까?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동물은 위만 채워주면 돼요. 그럼 만족해요. 사람은 위가 채워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갈구하잖아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오병이어도 기적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일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신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전도 일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셨던 목적대로 그것이 어디나 상관없이 복음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이 꺼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그곳이 어디냐? 장소가 문제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일명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 남편이 다섯을, 지금 남편 다섯을 바꾸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남편과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이 여인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조차도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용기와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상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환향연한 단어를 아십니까? 참 아픈 단어인데, 병자 호란 때 많은 여인들이 청나라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청나라 사람들이 다시 이 여인들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많은 어린 처자들이 20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환영하는 것, 그게 여러분 솔직하게는 가정을 아니면 국가가 미안해 하면서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창녀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부모가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 어린 소녀들. 사람은 그래요.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때 그 유교라는 잘못된 가치가 돌아오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창녀같이 취급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따지고,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섯 남자를 바꾼 것이 자기의 의지였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아세요?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는 여인이 유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남편을 다섯 바꿨단 말이는 사실은 남편 다섯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또이 남자도 언제 다섯 남자처럼 자기를 버릴까?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 아니에요.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욕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생각하고 안아주고 함께 귀하게 그 마음이 좀 회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공동체인 거죠. 상처받은 이 영혼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 12시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누구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올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이유는 뭡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치, 손가락질, 수군거림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셨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 삶을 짓눌렸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도 만나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고 그녀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음 전하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방금 수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신학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전도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흉내했던 그 여인들이 사는 그 마을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어디로 먼저 갑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를 죽인 곳입니다. 지금 자기들도 죽이려고 한 곳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원수가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받고 성령이 역사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가 달려간 그곳은 지금 이 여인이 그 12시 대낮에 물길을 올 수밖에 없게 만든 자기를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든 끊임없이 수군거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그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원수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요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간다. 그리스도 못 만났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럴 때만이 이 여인과 같은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무조건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곳이 어디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환경은 바뀌었습니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변하지 않았고요. 남편의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게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시니까 성경적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복음은 내 인생을 바꾸고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있는 능력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한 욕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오늘 예수의 사람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교회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사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식과 똑같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어느 한 부분에서 끊어졌다. 그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편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가 나를 그냥 종교생활하게 만든 나로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요. 끊임없이 솟아나 흘러서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옹달샘처럼 생명이 있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전화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옹달샘을 뭐로 만듭니까? 웅덩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패되게. 그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로 형식만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게 편하죠. 좋죠. 그러니까 자꾸 형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바꿨다면 나에게서 흘러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바뀌어요. 부부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바뀌어져요. 왜요? 복음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웅덩이가 되면 안 되고 옹달샘이 되어서 흘려버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변하니까 삶의 모습이 완전히 생명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겠다 생각해서 부지런히 왔는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어떤 대화인지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들고 조금 전 자신들이 다녀왔던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이끌고 예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마을로 가서 이렇게 영혼을 데리고 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면서 라피오 잡수소서라고 했고, 이때 예수님 주셨던 말씀은 오늘 아까 읽은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시장하시다고 했는데 양식이 따로 있었는가? 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입니다. 주님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 복음 전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한 여인을 만나 주었고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여인이 복음을 들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게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달려와 내 앞에 왔다.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며 이것이 내가 와야 했던 이유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아도 대접받지 않아도 이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양식이다. 주님의 이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그 마음을 받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이 성립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연결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로 되잖아요. 아무리 조명을 잘 설치하고, 대단하게 설치하고, 뭐, 이게 엄청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연결이 끊어지면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대단하다고. 나는 이 전구가 어디서 맞는 건지 아냐고,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밝다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연결성이 끊어졌어요.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혹 나의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음식을 사오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단지 배고파서 그럴까요? 만약에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면 제자 전부 보낼 일이 뭐 있습니까? 몇 명만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음식을 구하러 가면서 그 마을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시 말해 생명 없는 영혼들을 보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음식 구하러 고해 오는 것에서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는 동안 저들의 관심사가 뭐였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빨리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거기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만. 우리도 여러분, 거기에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관심 없고 나에게만 관심 있어서. 교회 와도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막 불만하고. 왜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왜 교회 오게 하셨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마을로 보내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음식만 구해오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의도하셨던 말은 뭐였습니까?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을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영혼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마을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안진뱅이나 눈먼 사람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저기 계세요. 당신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음식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면 이 인생이 변하잖아요. 우리 배고픔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춤추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참철 들었다, 귀하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나도 사랑해서 그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생각하며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생명 살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어요?

0: 제자들이 음식만 구해왔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그들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뭘까요? 편견 아닙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편견. 그 편견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음식을 사오는 목적은 이루지만 그 영혼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할 때 남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안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왜 물동이를 버렸습니까? 그 여인에게 적어도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되어질 때 그때 내 안에서 생명이 너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전도. 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이 전도라면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순종이 뭐겠습니까? 전도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전도예요.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생명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양식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8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활력 있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뭘까라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론이 뭐로 난지 아십니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80대도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의 가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 연금 준비하지 말고 내가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래요. 그게 노후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자식 키울 때는 자식 학교 시키고 학비 대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느라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껴요. 그리고 결혼시키고 그 자식이 다 분가해버리고 부모가 딱 나오면 그리고 직장 은퇴하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존재하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지금까지 뭐 사고 살았지? 허한 거죠. 근데 교인들은 조금 낫습니다. 왜요? 그래도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 있잖아요. 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오늘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동원 선포주의를 주셨는가 꼭 아시기를 원하고 이제 이 주님의 마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회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갔지만 힘들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살수 없다.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두 이런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 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 제목 신청해 주신 분들 있으세요. 0280번님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 흐를 때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64번님께서는 찬송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힘이 나고 계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품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친 하루였지만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넘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하며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주품에 함께 듣고 오시죠.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권석준의 다시 살게 하소서 찬양도 들으셨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154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찬양을 좋아하기에 항상 듣고 계시다고요. 우리 부부는 투병 생활 중입니다. 특히 남편이 위암, 대장암, 투병 중 폐렴까지 와서 위기입니다. 잘 견뎌내기를 그리고 성령에 의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또 상처에 이 시간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방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48번님 두 분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5868번님께서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술과 담배, 마약, 도박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강력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죠.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265번님께서 찬송가 212장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송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모함하고 악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동료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해도 우리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이 바로 주님의 귀한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붙들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광야를 볼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요, 참 신기합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권력이라는 단어와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권력은요, 힘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고요. 권위라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권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는 힘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보여줌으로, 그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권력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권력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권위가 넘쳐야 됩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앞서서 행하고 본을 보이는 것에서 권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의 권위, 신앙의 권위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위럽 앨범 가운데서 나의 사랑하는 책 들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걸 가장 잘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 선지자 중에 사울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여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사울이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것을 권력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밖에 할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변명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서 흩어져 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어느 순간 권위가 권력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그가 범죄하였을 때는요,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권력으로 착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왕은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 잘못된 권력이 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권위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네, 이것은 뭐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전쟁을 빨리 승리로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1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칭찬하고 치하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겁니다. 봐라, 내가 이런 왕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의 순종을 마치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목사는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권위가 뭐라고요?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지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다윗은요,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물을 길러 올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이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꼭이 권력을 가지려는 분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편, 내편 나누고 내말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사람들이요,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권력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 선한 영향력을 가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될 겁니다.

네,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시간은 흐르고 떨어졌습니다. 네, 시간은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한 분기 정도가 조금 더 남았죠.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요, 정말 한 해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맞아, 뭐,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지,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걸 아는 사람과요,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진짜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거는요,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갈 때도요,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내일 여행을 가는데 오늘까지 여행 안 갈 사람처럼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저녁 늦게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안 갈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라는 그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완전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찾기 위하여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적어도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는 그냥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고 내일 또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시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민 목사님의 산상수훈 들으셨습니다. 요즘 공허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는요, 중독자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를 지냈는데 뭔가 알차게 지내고, 아, 오늘 하루 나 정말 잘 산 것 같아. 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공허함을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중독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중독은 아주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독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증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의존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쉽죠. 알코올 의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의존하고 산다고요? 술을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담배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의존하면서 나의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일 중독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하루를 막 바쁘게 지내면요, 내가 하루를 참 알차게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이 겉이 중독이 되는 것, 알맹이 없는 중독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중독은요,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과 여러 후회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시지만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중독이라는 건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권면이 그겁니다. 진심으로 이 술,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진심으로 끊기를 원한다면 그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인간의 의지로 못 끊습니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괜히 붙는 게 아니거든요. 중독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 중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자 여러분 가운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들어셨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과 청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중에 담배 피는 아이들도 사실 너무 많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모를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의 자녀들은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사춘기 때 술, 담배를 친구 따라 하다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끊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술, 담배를 왜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성인 되면 할 건데, 좀 일찍 하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정말 큰 영향력을 주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담배를 피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도 뭐 어차피 저는 나중 어른 되면은 담배 필 건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가정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특히나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노인팅 여러분 가운데서 여호와 나의 목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오늘 20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20장은 다윗이 그 요나단을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돕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절과 2절은 나누었어요. 오늘 3절 말씀 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

과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 요나단이 그 다윗과의 우정을 계속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경종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거나 뭐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거나 그런 보면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자동차의 핸들에 내어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거죠.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마음 아픈 현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뭐 헬스클럽 다니고 뭐 식사하고 뭐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 체크하고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건강교를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가 되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을 뭐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요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사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된 관심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참으로 뭐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친구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도 때로는 우리를 해롭게 하지만 참다운 친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친구는 불행이라는 짐을 함께 지고 가기 위해 태어난 동반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다운 친구는 우리가 역경에 처하여 있을 때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여행을 함께 해보면 또 참다운 친구를 알아볼 수 있고요. 요나단은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그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는 다윗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자, 5절로 가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랬어요. 아마 그 다윗은 초하루마다 왕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나 보죠. 이제 그곳에 가는 것이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좀 두려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요나단에게 그가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랬어요. 참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진실한 의중을 좀 떠보기 위한,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좀 길지만 9절로 17절까지 볼게요. 결과가 어떤가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참 대단하지요. 요나단은 장차 다윗의 다윗이 말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죠.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양가의 아름다운 우정 관계가 계속되기를 지금 맹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남몰래 서로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그가 다윗과 만나는지 여부를 의심받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요. 따라서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위험에 처하고 요나단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으로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다윗의 행동 결정을 신호로 알릴 것을 약속하게 되지요. 요나단은 군인의 신분이었기에 그가 활을 쏘기 위하여 가끔하마 밖으로 나간다 한들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들에 숨고 요나단은 무장을 하고 나아가 활을 쏘게 되는데 만약 요나단이 쏜 화살이 다윗에게서 먼 곳에 떨어지면 사울이 그를 노리고 있어서 그가 도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고 만약 화살이 다윗의 정면에 떨어지면 다윗이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3일째 되던 날 요나단은 활을 차고 이제 진짜 이제 들로 나가는 거죠. 사울로서도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다윗을 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긴 누가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요나단이 알린 사울의 그 다윗에 대한 의도는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쏜 화살이 공중 높이 날아가더니 다윗의 건너편에 떨어진 거예요. 멀찍이 떨어진 거예요. 뭐였죠? 그 약속은 다윗이 도망해야 한다 하는 의미죠. 요나단은 데리고 온 아이에게 그가 쏜 화살을 줍게 한후 자신의 병기를 주어 성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42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죠.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참 이와 같은 그 경우를 보면 참 얼마나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런데 이두 사람이 맺은 이 약속이 이제 42절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지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후에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에게 살해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으로서는 자신을 위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울의 가문을 몰살하는 것이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요나단의 아들들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죽여야 안전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실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이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절름발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무비보셋의 유모는 그를 데리고 도망을 가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숨기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다윗은 절름발이 소년 무비보셋을 찾아 자기 궁중으로 데리고 가게 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왕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 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도 바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인 거죠. 요나단은 다윗과의 대화를 마친 후 궁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요나단은 아마 마음으로는 상당히 원통하기 그지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쌍히 여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21장은 22장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죠.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눕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사울을 피하여 도망온 다윗은 몹시 외로웠습니다. 물론 그에게 대동한 소년들이 있었고 뭐 그런 면에서는 외롭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외로웠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사울로부터 부당하게 생명 위협을 받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에 가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사울이 안 따라올 줄로 알았던 것이죠. 2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때 다윗에게 줄수 있는 떡은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보면 진설병 떡상에 놓인 그 떡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것은 특정할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곳으로 교체를 했다고요. 자, 5절로 6절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드렸으니까 바로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때인 것 같아요. 이때 다윗에게 줄수 있는 떡, 그 진설병, 그거밖에 없었는데 참 이걸 참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내놓은 양식이라고 하는 거지 진설병밖에 없었는데 때 매우 굶주려 먹을 것이 필요한 다윗의 일행들이 도착을 했다고요. 만약 그 떡을 다윗에게 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건조하고 부패되어 쓸모없게 된그 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과 함께 온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준 것이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율법의 정신까지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일날 주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냐고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다윗에게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박에 일축을 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나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다윗이 굶주릴 때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거든 하물며 그보다 위대한 내가 안식일이라 하여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없겠느냐?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7절로 가보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윗 당시 성수에는 예수님 시대의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에돔 사람 도액이었어요. 그는 사울의 신하였는데 다윗과 아히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요. 그래서 후에 다윗은 도액을 소재로 한 내용의 시를 썼는데 그것이 시편 52편 아니겠습니까? 자, 8절로 가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종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왕의 일이 급함으로라고 말한 본문 하반절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경우, 그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왕의 일이 결코 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인내하신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단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굴 속에까지 들어가 훈련과 연단을 받는 모든 역경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른 법이 없으시죠. 모세는 성급하고자 막 그냥 일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서 그가 지도자로서 준비를 갖추기까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3년 동안이나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없는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있어 조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도 인내심을 배우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께서 쓰신 인물 가운데 인내심을 가르치지 않고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인내심을 갖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을 알기 원하면 그분께서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 하반절에 기록된 다윗의 말은 그가 사실을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때 왕의 사명을 위임받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의 일이 급함으로라고 말한 것과 같은 성급한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합당치 못하다 하는 겁니다. 9절 봐보실까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래요. 참 대단한 것을 이제 다윗이 얻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0: 보실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이 가드 왕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로 간 것은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인데, 그는 멀리 타국에 이르자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곳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친 척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햄릿도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1장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의 연기는 너무 훌륭하였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그대로 믿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가드에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22장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것으로 신호를 주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화살, 2번 깃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정답과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요나단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많은 사람들이 감기 걸려 있죠. 우리 방송 가족들 건

건강하신지요? 오늘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먼저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손을 잘 닦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로를 피하고 골고루 식사를 하고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에서 문손잡이, 키보드로 옮겨가서 최소 3시간 정도는 살아있다고 해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키보드를 조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키보드를 만지거나 문손잡이를 만지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진 손을 수시로 청결하게 닦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밀폐된 건물에서 오염된 공기가 많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눈과 코, 목 등의 점막이 쉽게 메마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2: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2: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1: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2: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1: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2: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2: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1: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2: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온 이 밤 그 초청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짐을 진 사람에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보통 이를 악뭅니다. 더 버티고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지고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깨가 무거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김도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Phil Wickham의 Homesick for Heave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51번 쓰시는 분께서 윌러브의 임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도현님 안녕하세요. 자녀 박유나가 고3입니다. 수시 원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합격되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기쁘게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예, 참 고3 힘겹습니다. 근데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계획들을 보게 하는 뭐 고3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시기, 야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나 자녀 박유나 고3 이분이 합격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는 많은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유효린과 문정미가 함께한 예수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주리의 예수내 구주,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은 320년간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호피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토속 민족을 더 굳건히 숭배했고요. 백인들에게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3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엔 완강한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인디언들을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피족이 거주하는 지역엔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른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센터까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은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날 들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요.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김상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

쓰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믿음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찬송가에도 실려 있는 찬송가인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도 은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순종 또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결단이, 용기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꼽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감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이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한나의 전심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얼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켈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4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벳의 Jesus Lamb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언어인증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태한 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전 세계가 참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시도 평안하고 평온했던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곳곳에서 전쟁도 싸움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각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평안한 삶, 그렇죠? 샬롬의 그 은혜일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살만해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녘의 성도들은 뭐 장군님의 은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얘기하시는 당과 수령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돈이나 권력 또는 지도자가 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크룩스의 멋진 화음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와 복.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며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 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받으신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도 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양과 함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목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웅이, 옥순, 철수, 현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어느덧 우리 곁에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3만 5천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혈혈단신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탈북민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있고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 등 각종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민분들 가운데는 낯선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탈북민분들 각자에 맞는 세세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국가적으로 또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더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자, 탈북민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솔직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또 감사하고 좋은 점은 우리가 칭찬을 또 해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되세요. 그럼 옥순이 궁금하죠?
3: 네. 네.
1: 어떤 지원들이 네. 예,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있는지.
3: 네. 지금 약간 정책이 조금씩 더
1: 바뀌고 있죠.
3: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 중에
3: 한데.
1: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세요?
3: 저랑 비슷한
1: 철순이 현이님.
3: 저한 십몇 년 전에 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기 정착 지원이랑 이제 경제적 자립,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 정착 지원이거든요.
1: 네.
3: 초기에 오게 되면 150만 원을 줬어요.
1: 네. 지원금으로.
3: 네. 지원금으로.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고 이거 6개월 정도는 40만 원씩 네.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브로커비로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1: 그렇죠.
3: 없었었거든요. 네. 하나 아쉬웠던 점은 성인이 돼야 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만으로 21살이 돼야 제가 기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1: 그 주거 지원을 해주는데 예, 탈북민 분들께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네. 주는데 이게 성인만 주는군요.
3: 네. 그래서 그 왔을 때 당시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1: 그때 10대였어요.
3: 근데 20대, 21살이 안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뭐 대안학교를 가면 이제
1: 기숙사에 있으니까.
3: 주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었는데 그 대안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네. 나에 맞는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1: 처음에는 좀
3: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초기 지원 과정에서 조금 한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1: 네, 최근에 오신.
4: 제가 왔을 때 이제 지원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이제 미성년 네. 시기에 왔어가지고 기억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 계좌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1: 와 계셨으니까
4: 네, 아마 부모님이 이거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걸 쪽으로 가셨고
1: 네.
4: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 지원을 받고
3: 맞아.
4: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네.
5: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바꿔도 말 안 하는 말이구나.
1: 아니, 우리 철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셨겠어요.
5: 아니, 그럼요. 아니, 당연히 불만은 없지만 네.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1: 네.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탈북민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네.
1: 이게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3: 맞아요.
1: 이제 바뀌었습니다.
5: 네.
1: 예. 워낙 이제 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6: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전액이 다 지원이
5: 8학기.
6: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8학기. 네.
5: 그래, 이걸 두고 사실 우리 옥순 동무가 좀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봐도 야, 너네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경쟁도 너네끼리 하고 등록금까지 지원받으면 어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을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 억순 동무는 어떠셨는지.
2: 전 졸업을 꽤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 나도 그렇지 않을까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0: 근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3: 그쵸.
0: 사실은 이게.
3: 이 관련해가지고도 저도 되게 약간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0: 네.
3: 충분히 이해가 돼요. 20년 동안 대학교라는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능 보고 왔는데, 저희는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수능에 실패해가지고 국경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다 특별전형 문은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0: 네.
3: 탈북민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타국 입장에는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 그렇죠.
3: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사회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맞아요.
3: 첫 번째는 탈북민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
3: 그게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대학교 등록금, 입시에서 뭐 특별 약간 전형 기회를 주는 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0: 맞아요.
3: 생각을
0: 네.
3: 합니다.
1: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회적 배려나 이런 혜택들을 받는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북한에 있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0: 맞아요.
1: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그 국적이 회복이 되었으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입학하는데 좀 일종의 쉬운 문들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문턱은 똑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5단계까지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10까지 5만큼만 노력해 졸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3 정도에 들어가서 10까지 졸업하려면 더
2: 더
1: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이탈률도 높고. 네.
0: 근데 말 되게 똑똑하게 잘한다.
2: 그러니까.
0: 배운 사람 같아요. 네.
1: 남조선 공교육에.
3: 교육을 잘했네요.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한국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데, 어떤 정착도 지원 가운데 좀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4: 저는 일단 부족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갈수 있는 선택지보다는 그냥 남한
3: 맞아.
4: 학생들과의 같은 교류를 할수 있는
3: 맞아요.
4: 장이 가지는 게
0: 오.
4: 조금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 맞아, 맞아. 저 되게 중요한 거. 저도 대안학교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2년을 있었는데, 영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4: 네.
3: 진도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 미국은 거의 야생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할수 있었으면, 여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0: 사실은 탈북민 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생긴 이유가,
3: 네네.
0: 대한민국의 기존의 학교에서 적응을 좀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으로 생긴 건데, 오히려 적응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3: 대안학교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기적인 교육 받지 못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대안학교가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3: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왔을 때 내가 대안학교를 갈 것인지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중간적 역할을 하는 어떤
4: 네, 맞습니다.
3: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2: 아니면
3: 생각.
2: 다녀보고 중간에 뭐 일반 학교로
4: 그것도 좋아.
1: 가능해요. 가능해요.
0: 그렇게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학교에 또 있다 보면 거기서 어울리게
2: 아,
0: 되고 조금 더
2: 친구들도 거기서
0: 편해지고,
2: 사귀고.
0: 예,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교만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야.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쫙 다녔는데 근데 그 이게 다니면서 보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북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탈북민 분들이 몇 명 없잖아요.
0: 그렇죠.
1: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0: 난 2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1: 아.
0: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케이스가 있고
1: 네.
0: 그래서 이 교육에 있던 지원의 방향이 조금은 교육계 관련해서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면 좋겠다. 그런
1: 아~
0: 필요들이 요즘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1: 그래서
0: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교회에서나 네네. 이런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해서 하는 곳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죠. 탈북민 거주 지역 주변에서 그런 것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탈북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구나.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그럼요.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을 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누고 또 맞아, 섬기는데 맞아. 그런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2: 맞아요. 수혜자에서 이제는 한국에 좀 더 돌려주자라는 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그거의 계기가 됐던 것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의 역할은 교회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보다. 그중에 만났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조나리아라고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삼성에서 또 되게 좋은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1: 네.
2: 야근을 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저 가야로 오신 거예요.
1: 와.
2: 제가 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를 이제
1: 공부를 봐줬어요.
2: 공부를 해줬었어요.
1: 나도 가르쳐줘.
2: 맞아요. 그래서 그런 탈북민들도 꽤 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좀 사회로부터 받고 독립이 되니까 좀 나누고자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0: 네.
2: 네. 그렇답니다.
0: 네. 탈북민의 역사가 30년이에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고
1: 그렇죠.
0: 그분들이 이제는 요즘 탈북민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1: 야.
0: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2: 진짜 눈물 났네요.
0: 그죠?
2: 어쩌지? 아.
0: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요즘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1: 네.
0: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1: 야.
3: 멋있네요.
1: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 출신 뭐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네.
1: 단,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0: 네.
1: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0: 네,
1: 그런
0: 네.
1: 바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3: 네, 맞아요. 저도 그 극동 아카데미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1: 방송을 하고
3: 아, 네, 만난 네. 세 분이나 계신데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막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더 똑똑하신 것 같고 더 열심히 사시고
1: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 교회, 북한 선교회, 통일 선교회 열매들이
0: 네.
1: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 분들이세요.
0: 맞습니다.
1: 대부분은 네. 한국 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요.
0: 네.
1: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0: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북한 주민들도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한국 교회가 네. 탈북민들에게 해주는 지원이 우리가 사실 받으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많이 돌려드리는데
1: 네.
0: 우리 한국에서 한 1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있으면 북에서는 옥수수 한 7kg 정도 살 수 있어요.
1: 네.
0: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통해 주시는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잘 적응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게 또 그 간증을 전해드리고
1: 네?
0: 그 간증이 다시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복음 통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1: 네. 그동안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미흡했던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있고 탈북민 분들이나 또 많은 각계각층의 이제 조언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통일이 될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3: 네.
1: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함께 돕고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3: 네.
1: 자, 오늘은 탈북민 지원 정책을 북에서 오신 혜택을 입으신 세 분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0: 우리 남원 출신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한 이야기 감사하고요. 이분 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웅이었습니다.
2: 옥순이었습니다.
3: 철수
4: 편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2: 너와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과 이란이 하마스 등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드론 등을 동시에 동원한 합동화학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연계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부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이어 핵심 송유관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라면과 신선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비롯한 여러 테러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지원 책임을 인정하고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은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과 직계 가족 등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의 무기와 훈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판결문은 북한을 이란의 강력한 국가 단위 파트너로 표현하면서 양국이 1980년대부터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북한군 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하 군사시설과 터널 건설을 지원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터널 체계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궐석 판결로 내려졌는데요. 실제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들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나 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 등을 통해 일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에 드론까지 동시에 동원한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무게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는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무인기까지 함께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의 성능을 시험하는 훈련을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무기체계를 하나의 작전 안에서 연계해 운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정찰과 공격뿐 아니라 포병과 미사일의 표적을 찾아내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얻은 전쟁 경험과 전술을 자국의 훈련과 무기 운용 방식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무기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관련 훈련과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고 앞으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전문가들

그들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과 포병, 전자전 등이 결합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기존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드론 중심의 전장 환경을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병력 수요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최대 5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내면서 양국의 군사 협력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 제31 여단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전투 동원 준비 태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지난 4일 긴급 하달됐고 장병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주 야간 24시간 잠복 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비상 상황을 틈탄 탈영과 탈북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야간 수색 주기도 기존 2시간에서 40분 간격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국경 일대 초소에는 실탄 120발과 수류탄 2발씩을 지급했으며 비인가 국경 접근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격할 수 있는 권한도 일선 초소장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산군과 염주군 등 해안 지역에서는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고 해상 탈북 차단 설비도 추가 설치하는 등 경계와 봉쇄를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식량과 부식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간 완전 무장 근무가 이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피로와 배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선박의 야간 운항과 강변 작업까지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생계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식량과 생필품 유통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도 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친이란 세력의 잇따른 공세로 주요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위협받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통항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에서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초 홍해 입구의 항구 도시 모카와 인근 섬을 잇따라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 가압장이 파손됐습니다. 이 송유관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하는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었는데요. 하지만 홍해의 불안에 이어 송유관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사우디의 안전한 원유 수출로가 사실상 모두 위협받게 됐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여파로 사우디의 아시아행 원유 수출량도 지난 6월 하루 340만 배럴에서 8월에는 12만 8천 배럴까지 급감했는데요. 사우디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추가 개입에 소극적이어서 대응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곳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는 주요 철도 노선 인근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나토 회원국의 국경 가까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탄 열차가
공격에 앞서 해당

해상 노선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들이 탄 열차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철도와 에너지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인도적 지원에 들어가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나토 회원국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발전소와 정유시설, 송전망 등 상대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과 경제에 타격을 가해왔는데요.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력 공급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전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공격 중단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이 실제로 지켜질 경우 향후 더 폭넓은 휴전이나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지난 10일 기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4,500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역대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는데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해마다 달성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18억 1,448만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도 14% 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은 3억 3,171만 달러로 49.9%나 급증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13억 760만 달러로 27.2% 증가했고 신선식품 가운데 딸기는 15.5%, 포도는 64.6% 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 소비자의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세종 1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세종 모두 27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7도, 강릉 16도, 철원 12도, 낮 최고기온은 속초 24도, 철원 26도, 강릉 24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0: 으뜩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전주와 대구 17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8도, 대구와 구미 26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서귀포와 이어도가 22도, 제주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7도, 제주와 이어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평양과 안주,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4도, 강계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개성 모두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산과 평강, 청진을 제외한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웅기 17도, 청진 13도, 해산 8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웅기 22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52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와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꿈꿀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귀한 하루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한 분 한 분씩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을 낼 수가 있네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나 어느 날 꿈속을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단편적인 그 무언가들이 놀랍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 임계점이 다다르기까지는 꾸준한 모습,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꾸준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던 고넬류의 집에 어느 날 하루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7번을 다 채우며 씻었을 때 병이 나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를 때까지 낙심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두 곡의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치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 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밀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밀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밀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고향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은혜 이야기들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양 후에 함께 만나볼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나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72,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세상에서 헤매이며 떨어졌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싶고 또 제가 부르는 이 노래가 북한이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안고 함께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1: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녘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의 고백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라헬 자매의 선곡이지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합니다.

철 따라 무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갈급한 심령 위에 찬양으로 답하여 봅니다.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조금 전 올려드린 향기로운 나무 앨범의 찬양에 이어서요. 나무엔 목사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단비를 내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이 쓰여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에 가까이 오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은 이 왕위가 어디에 서야 견고한지, 또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잘 다스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이 있어야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될 만한 것들, 군대를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힘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려는 자는 해서는 안될세 가지의 금기 사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들입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큰 힘이 되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결속되고 그렇게 해야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 결속에 관한 힘입니다.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

위하여 통치할 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라고 할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단 하나 그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또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청종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경제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처리해야 할 후속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세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을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속여서 비열하게 죽였고,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평화로울 수 있는 때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일이라고 여겼고, 그 피가 그에게 책임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된 군인이지만 그러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책임을 이 요압에게 지게 하라는 유언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많은 음식으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갑시다. 당신을 내가 평생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연로함과 노쇠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고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남기는 자리에서 이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유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가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 때문에 사울의 친족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생각지 못하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길가에 나와서 온갖 퍼부을 수 있는 악담을 저주로 다 뱉어냈습니다. 피 흘린 사악한 자여, 내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주시고 있다. 내 아들이 너의 나라를 뒤이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시므이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다윗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 두려워서 돌아가는 다윗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칼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요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시므이가 무죄한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고 모함했습니다. 악한 말로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자를 잊지 않고 잘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를 거스르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앞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에 있어서 미리 정적들을 제거하게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사건, 이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묶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신앙의 원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왕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저자는 똑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 속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내 뒤에 날 내 씨를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유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은 내 생애에는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담대하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원래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자리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저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너가 힘으로 삼는 그것이 너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는 무엇이 힘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기도할 때 자주 씁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할 수 있으니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그렇게 뭐 안 되는 일들로 채워지고 끝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내게 더 큰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한거할 수 없는 묶여있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빈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내 빈손을 비워둔 것으로 놓아두시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넘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고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좋아할 유언이 있겠죠. 사실은 너희가 모르는 땅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의 생애를 정말 복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평생을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고 복된 자리에서 살게 하려면 어떤 유언이어야 할까?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녀에게 남길 유언이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유언을 남기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나 스스로에게 되묻고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줄 모르는 왕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의 항복을 받아낸 왕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였고 주변 나라의 복종 아래 정말 부국강병을 이룬 왕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남긴 유언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

삶의 처지와 정황과 자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바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찾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미친 채 하며 구걸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에 수치스러워하거나 모욕스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 가운데 잉태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용서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애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제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 그의 유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주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의 그 왕됨과 그 통치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왕이 그리고 그 백성이 가뭄에 콩나듯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흘러 다시 주의 나라를 회복해 하셨고 그 약속은 흘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온 우리의 삶에서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간증이자 곧 유언이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유언을 하기 위하여 살게 하신 날들 속에서 확인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내게 남겨진 날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담으실 그 약속의 은혜들이 무엇일지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수없이 많은 굴곡진 역사를 살아왔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가장 부유하고 복된 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세워줬음을 그의 유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처하든지 하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갖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유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포항이 21도, 여수와 목포가 19도, 광주 18도, 서울과 대구가 17도, 강릉이 16도로 보이고요. 대전이 15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4도, 함흥과 청진, 춘천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여수와 목포가 28도, 평양과 서울, 대전, 부산,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대구,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이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의 김민성 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아가 남과 북이 함께 걸어가는 복음 통일된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0: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최시한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어스름 밝아오는 아침 빛에도 가을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어도 자연은 사철이 규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규칙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도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지금 걷는 길이 광야인 듯하여도 우리 곁에는 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고요. 때로는 없고도 걸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다시 이끌고 가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역대상 11장에는 이제 사울의 몰락 이후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곧 회복되는 메시아의 나라의 출발점이자 기둥이자 뿌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 왕조의 출발을 보여줄 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도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북왕국 지파들, 북의 10개의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거의 같이 가까이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아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인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의 성읍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의 의미 자체가 연합, 그 다음에 동맹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연합하는 성읍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모였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 드러나죠. 이 헤브론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7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가는 게 참 남쪽에 있는 유다 산지의 가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고대 성읍으로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성읍이 높은 곳에 있어야 그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사방을 봐야 적군들이 오는 게 다 보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이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무덤이 묻혀 있는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죠. 이게 막벨라굴 위에 세운 곳이 이 헤브론 성읍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중심이 곧 온 이스라엘의 중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 이스라엘이 헤브론까지 내려오려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한참을 가야 내려가야 헤브론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에 어쨌든 다 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14절,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제 한다라는 건 뭐냐? 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날 때 다윗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오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지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와 다윗은 분명 유다 지파라서 지파의 이 태생 자체가 다르지만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조상의 혈족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혈족. 그러면서 2절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건 뭐냐면 예전에 사울의 부하 장수로 있을 때 다윗이 항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출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한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이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터를 누비며 함께 했던 동료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될 거다, 이거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하며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족으로서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왕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밑에서 엄청 쫓겨다녔고 또 이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과 이 헤브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지파들 사이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갈등들을 여기서는 다 생략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갈등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헤브론에 있었던 시간에 7년도 넘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싸우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하게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이 다윗이 겪었던 많은 갈등들이 다 생략이 되고 왕이 될 때까지 했던 많은 고생들이 다 생략이 되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이 두 줄로 이야기를 한 후에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의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다윗이 왕된 것은 백성 앞에 언약 맺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와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는 이 마사흐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의 명사, 기름 붓다, 마사흐에서 온 게 메시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의미 자체에 메시아 왕이라는 의미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이전에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이러고 사울을 버렸고 다시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다윗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죠. 다윗을 택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이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읍을 허락해 주시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하는 곳의 옛날 지명으로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부스의 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주했습니다. 5절 여부스 주민이 이야기를 하죠.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럽니다. 자, 이 여부스 민족이 다윗한테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부스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옛날엔 여기서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부스의 성읍 자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진 성읍 자체는 천혜의 요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부스 예루살렘 성읍 자체도 이제 740m의 높은 산지 지역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시온산으로 이 여부스의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서쪽으로는 깊은 골짜기를 내려서

성과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죠. 그 옆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서 갈때성 밖에서 보면은 적군이 보이니까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공격을 하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신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또큰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를 또 공격하려면 이게 밑에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에서 또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성읍이 이 여부스 성읍이었고, 사사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게 여부스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했지만 정복을 못한 곳이 바로 이 여부스 성읍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못 쫓아냈어요. 예. 그 다음 우리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그래서 다못 쫓아냈습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역대상으로 오면은요. 자, 그런데 여기를 누가 빼앗았느냐? 다윗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아,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수도를 세운 사람이 다윗.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했더니,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과의 가장 용맹한 장수였죠. 용맹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다윗 왕을 향해서도 용맹하게 머리를 들이받다가 나중에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공격을 하고 요압이 우두머리 장수가 되었죠. 먼저 치고 올라가서 7절에 다윗이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이 성읍은 이제부터 다윗성, City of David,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성 주변을 쭉 성을 쌓아가지고 요압이 나머지를 중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섰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 점점 강성하여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냐라고 할때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된건 정치 술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목자다. 목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그랬죠. 목자가 되었고, 이 다윗의 왕권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에 온 민족을,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 역대기에도 되게 중요한데, 이 성전 중심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된 것은 바로 다윗 왕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다. 물론 그 사이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복음자리가 생기고

0: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윗 대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걸음걸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 목동이던 시절에 집으로 찾아온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가 된 그가 오늘은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백성에 의해 세워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에 능한 왕보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인정하며 다윗을 옹위하는 모습에 저도 우리도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난공불락의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부르며 점점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속해 있을까요? 아멘.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진 원인이 그의 군사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9월 17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샬롬.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무기력함과 우울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요. 우리의 빈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을 받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주께 가리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야곱하면 흔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왜 그렇게 보는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흠이 많고 연약했던 야곱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허물 많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들에서 돌아와 굶주린 채 팥죽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죠. 얼핏 보면 상대의 배고프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처럼 보여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이 팥죽을 끓인 것은 자신도 배가 고파서였을 것입니다. 즉 배가 고픈 것은 야곱이나 에서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장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했고, 야곱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통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간만도 못하게 여기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나를 위한 이익이 달려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곤 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무너진 이유는 그가 엄청난 악당이거나 탐욕을 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저 온종일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꾸어 버리는 현대인의 서글픈 초상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친 육아의 현장에서 사냥하듯 치열하게 살다가 온 영혼의 진이 빠져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독한 피로와 내 몸의 편함이라는 팥죽 앞에서 나중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예배보다 팥죽에 비견되는 내 편안함을 우선하며 하나님 자녀의 영적 특권을 쓰레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관한 것만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픈 순간에도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근사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고 평안할 때 지키는 취미생활이 아니지요. 진짜 신앙의 실력은 내 삶이 가장 배고픈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지치고 손해볼 것 같은 결핍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의 팥죽에 사냥을 당해서 영적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핑계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미련해 보이고 내 몸은 피곤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0: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음 없이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바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바람에 날려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자란 후에는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될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씨앗은 작지만 생명이 깃들어 있고 생명이 있기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이 자라고 자라 마침내는 온 땅에 차고 넘치게 되는 미래의 나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르며 나아가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영국 남부 도시 캔터베리에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교회 종지기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살며 6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니콜라이는 종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장성한 두 아들이 성공해 아버지에게 종 치는 일을 그만두고 쉬시라고 말했지만 니콜라이는 계속해서 종을 쳤습니다.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것은 돈을 벌거나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이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종을 쳤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니콜라이의 삶에 감동을 받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니콜라이 사후에 귀족의 지위를 내려주었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로 니콜라이의 삶은 많은 영국인에게 귀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자 고귀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맡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메모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실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노영건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감옥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1장 1절의 이 짧은 한 문장은 요셉의 이런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됐어요. 성경에 만 2년, 만이라는 표현 쓰는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 2년이 꽉 찬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자마자 급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꽉 찬 2년이 지난 시점이란 뜻입니다. 이는 요셉에게 남았던 마지막 석방의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졌던 이 2년의 기간은 13년의 노예와 죄수 생활 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조차 되지 않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 또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그 현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감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고통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있는 의미 뭘까요? 첫 번째 보면 감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는 성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나가시는 시간이다. 이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을 가진 것과 그 꿈을 감당할 능력과 인격이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젊은 날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철없이 자랑하죠. 창세기 37장 7절 보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감을 갖고 분노했냐면 요셉을 죽일 정도로까지 반감과 분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꿈 자체는 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은 요셉의 그릇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을 담을 만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에도 놓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살기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가 희망을 걸었던 마지막 희망까지도 끊어버리고 2년을 더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를 다듬고 빚어내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져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락함과 평안함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에 문제가 풀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이 배운 것은 뭘까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 소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 자기 속에 수없이 당했던 그 어려움 속에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눈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품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감옥처럼 갇힌 듯이 답답한 시간 있나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끝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죠. 바로 이 죄수에서 노예와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된 데는 하나님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이 장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이 감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표현은 만 2년 후에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다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왔던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다가가는 시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은 이제 며칠 뒤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몇 달, 그리고 2년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고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요셉이 생각했던 때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변화도 없고 나의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미래는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도 기다려야 되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이 문제만 봅니다. 결과가 보여야 믿고 문이 열려야 일하심을 느끼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도 동시에 보시고 나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엉켜있는 관계의 퍼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맞추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재촉이 흔들리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예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걸려서 이 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굽의 술사들 다 모아가지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 꿈이 보면 읽었지만 꿈이 그냥 대충 잡아도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좋은 암소 7마리인데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잡아먹었다. 뭐 충실한 이삭 7이 있었는데 파리한 어떤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이 대충 맞춰도 맞추잖아요. 고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애굽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이 마술사들 있잖아요. 이 박사들. 이 사람들이 이거 해석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가둬버렸어요. 스탑시켰어요. 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어려움의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기다린다는 것. 우리 상황대로 되어질 것 같고 우리 생각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앞에도 이 문제가 일어난 그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대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계속 어려운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주심 믿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감옥은 어떤 곳인가? 영적 청지기로서 사명을 준비하는 그런 실전 훈련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만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초점은 요셉 한 사람의 출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고 열방의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현실을 준비시킨 그런 광야의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며 경제와 인사관리법을 배웠고 감옥에는 고위관리들을 만나며 제국을 다스릴 정치, 외교, 교육, 행정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귀족들이 쓰는 그 언어를 배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에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의 환란을 확정된 미래, 쿰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고요. 그 명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명철의 원래 원어는 나본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 지혜는 학함, 탁월한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명한 실천을 통해 흉년을 대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노예인데, 노예로 시킨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죄수인데, 죄수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지혜와 지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일하게 그가 가장 지우고 싶은 자기 과거, 노예와 감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석방의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가자마자 널 도와줄게. 내가 너 사정을 알았어. 너 좀 대단한 걸 알겠어. 그렇게 약속했던 술과 논장마저 잊어버렸을 때 기다리다 지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좀 지나면요 자식도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그렇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목욕탕 물에, 요즘 대중목욕탕 별로 없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간 아이가, 아버지가 시원해 들어와봐, 여기 참 시원해,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들어갈 땐 뜨거워 죽겠거든요. 그럼 또 돌아서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 그것만 아니에요. 모여가고 나와서 아버지가 호떡을 샀어요. 5개를 사서 자기는 4개 먹고 자기한테는 1개만 주는 거예요. 배부르지?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또 돌아서면서 1개 먹고 배부른 놈 4개 먹으면 터지겠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2년 동안 그가 감옥에서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국이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훈련을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배웠는데, 그 통치하는 힘이 뭘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능력도 되지만은 정말 사람 움직이는 것은 덕입니다. 덕.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 이게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덕스러운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는 건 많아가지고 알긴 안 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덕스러운 사람, 이 덕이 리더십이에요. 이것을 이 감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을 봅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세상을 볼 때 바로 보지 않고 왜곡되게 보고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자기가 더 괴롭죠. 반면에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서 위로하고 마음을 감싸는 사람, 두 가지 종류를 봤어요. 근데 그 특징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상처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덕을 쌓을 수 있는, 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든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인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붕에 오셨던 목사님 그렇게 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선생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가 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 나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요셉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인격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격이 나타난 모습은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이 표현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최상위가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셨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감옥과 총리의 자리가 끝이 아니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사명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난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깊은 실패와 눈물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넘어진 형제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와 고난, 인생의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 바꾸어 가시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성들이 보통 갱년기 지나면서 가장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남의 얘기를 많이 듣다가 제가 딱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안 먹어야 되지? 잠은 어떻게 자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치료하지? 무슨 영양제가 좋을까? 별 생각 다 드는데 아무 생각 없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내는 어떻게 살까? 딸은 어떻게 지내지? 주변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유방암 걸린 분들 참 많은데, 먼저 겪었던 분들이 그 아픔이 자기의 사명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치료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음식은 뭘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사명이 되면서 힘을 주고 격려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다른 지식 주셨다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또 원치 않는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위로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인생의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좋아하는 분도 없고 거기 오래 머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절망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유리조각들, 남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유리조각이 찔려서 나가는 그런 내 마음속에 유리조각도 깨끗하게 없어져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연습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고 헛되지 않게 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드십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 절대 이 믿음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0: 작은 삶부터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파에 계속 그 채널이 그 일관에 맞춰 있고요. 일하면서도 계속 걱정만큼 듣고 있어요. 뭐 무조건 좋죠. 좋고 그래서 내가 거기도 계속 이제 해야지 하다가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은 걱정만큼 그래도 제일 많이 듣지 않을까.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맙죠. 뭐 광고도 안 하고 순수 복음 방송이라는 게 어쩌면 마음에 이제 부담도 있고 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고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빚진 마음이 전해 그 듣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들으면서도 뭐 1, 2만 원이 참 작지만은 커피 한 잔 값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뭔가 이제 하려면 한쪽을 쓰면 한쪽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커피 한 잔값만 한 달에 줄여도 또는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우리가 마음에 빛을 갖고 우리 대신 방송 선교를 하는 그분들께 힘이 되지 않을까. 예, 힘을 내시고 다 동참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1: 극동방송에 감사하다는 전파 선교사님의 고백. 그 고백에 저희도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이 저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달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집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1: 오.
0: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1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07년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자. 여러분도 멀미를 경험한 적 있으시죠? 자동차나 배를 탈 때 우린 종종 멀미를 합니다. 그럴 때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맞아요. 바로 고개를 들어 창밖 너머 멀리 바라보는 것. 그리고 목사님께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보면 다 보인다. 당장의 이익과 목표에만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자고. 분노와 시기, 질투로 근시안이 되지 말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믿음과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안아주는 자가 되자고. 목사님의 말씀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눈을 들어 멀리 보고 오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어느 시인은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바라보고 오래 참아주고 오래 안아주는 거라고. 이 말을 듣는데 전 바로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는 이토록 오래 시선을 두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걸까? 사랑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 여러분 완전 동의하시죠?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외쳐볼게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도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분들 많이 계십니다. 뒷자리 9507님, 보서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가운 인사 또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우리 2042님도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우리 4540님 너무 반가워요. 좋은 아침입니다 보서PD님 이라고 콧물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이 환절기에 또 감기가 좀 아니실까, 또 알레르기성으로 또 이렇게

코감기가 걸리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네요. 병원을 좀 초기에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아주분들과 함께 빨리 쾌유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게요. 우리 4540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2642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오늘도 보서 PD님을 만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행복전도사 보서 PD님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행복전도사 참 좋은데요. 우리 함께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행복전도사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행복전도사가 돼서 주님의 말씀과 이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뒷자리 2642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918님 오프닝 또 이렇게 제가 나눈 오프닝을 받고 싶은 이 소망을 또 이렇게 세 글자로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9918님 감사하고요. 우리 2312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는데 정말 완연한 가을 하늘이네요.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아 진짜 아름다운 좋은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세요. 아멘! 저도 하늘 바라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하늘을 먼저 바라봤는데 껴있는 구름마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이 구름 사이에 햇살이 이렇게 은은히 비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따사로운 그런 햇살처럼 느껴져서 이 출근길에 또 행복했었는데 우리 통했습니다. 2312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4540님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4714님 늦잠으로 새벽기도 아 못 갔어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라고요. 아 우리 4714님 하지만 지금 샬조와는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늘 함께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우리 4714님 오늘도 주님으로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우리 3924님께서도요 샬롬 보서 PD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요 행여 타방송으로 스카우트여 가실 기회가 되어 좋은 곳 포항에만 계셔주셔요.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에이 전 다른데 안 갑니다. 우리 3924님 우리 방송하셨던데 간혹 보서PD님 뭐 다른데 가는 거 아니지요? 5년째 되고 있는데 좀 뭐 좀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저 어디 안 갑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3924님이 계시고요. 우리 방송하셨던분들이 계셔서 저는 극동방송에서 포항극동방송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 오프닝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하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 이 전체 녹음 파일이 아니고 딱 제가 나누는 그 오프닝만 받고 싶으신 분들 혹시 오프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 편집을 해서 그 부분만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그 녹음 파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실험적인 건데 자 오프닝 세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프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딱 오프닝 부분만 편집해서 녹음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출첵 제시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출첵 제시어를 제시는 아직 안 해주고 계시네요. 자 요 두 글자 어떨까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사랑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랑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3631님께서도요 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제주도에 출장 중에 새벽에 제주 영락교회에 들려서 우리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를 마주했답니다.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순례자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일터와 삶의 자리 또한 사람과 섬김으로 채워가야 함을 다짐해봅니다. 라고요. 아 너무 은혜로운 이렇게
문자를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새벽 이 제주도 출장 중에 또 새벽에 이렇게 순교비를 기념비를 또 다녀오셨는데요. 그 은혜 저희하고 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주님의 그런 순례길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힘이 나는데요. 오프닝. 저희 오프닝 딱그 파트만 녹음 파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 오프닝 세 글자 더불어서 메일 주소하고 함께 보내주세요. 야, 우리 이륙사인님 역시 아세요. 방송을 하십니다. 메일 주소도 더불어서 보내주시면요. 녹음 파일 오프닝 부분 편집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더불어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 생명을 사랑하며 귀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홍보 내용 듣고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스페셜 게스트 분들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생명 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가 함께합니다. 위기의 당신 곁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자살 예방.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는 삶에 지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려 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와 걸으면서 자살 위기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철길숲 생명사랑 8km 밤길을 걸으며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도 함께하고 사랑의 불도 밝히며 생명의 가치를 함께 비추길 바랍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와 함께했습니다.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들어봤니? 와, 오늘 정말 뜨겁다. 야,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운 이런 열렬한 박수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인데요.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먼저 하슬린 숲 요추원 원장이신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하슬린 유치원 남현주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권사님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우리 권사님의 근황을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2: 아, 그랬군요. 예, 너무 감사한데요.
0: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부상을 당하셔서 부상 투원하셨는데 오늘도 목발을 짚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2: 아, 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예. 수술도 잘 마치고 이제 퇴원도 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정말 귀합니다. 귀한 줄 알았지만 더 귀한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와주셨고요. 진짜 지금 부상투혼 중이세요. 우리 남현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제 퇴원하셨어요. 야, 이 방송에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에게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자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남현주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또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스페셜 게스트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포항효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청소년부 담당 박영미 권사님, 아동 2부 김창숙 권사님, 유치부 담당 이진화 집사님, 그리고 교육부 담당 남기현 목사님 네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뜨거워요. 우리 먼저 집사님께서 끝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유치부 담당이신 이진화 집사님부터 한 분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치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찬양과 부감을 담당하고 있고요.
0: 네.
3: 네, 비공식적으로는 유치부의 개그와
0: 비공식도 있군요.
3: 네, 자유 영혼들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이진화 집사님, 야, 정말 막중한 임무를 지금 수행 중이신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정말 개나리 같은 우리 미모의 소유자십니다.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바로 아동 2부 김창숙 권사님.
4: 안녕하세요. 아동 2부 김창숙 권사입니다. 저는 자칭 미모와
0: 자칭 미모. 네.
4: 보시는 그대로
0: 그럼요.

0: 자칭
1: 그렇죠.
0: 미모 아니고요. 정말
1: 네.
0: 이거는 지금 판명 났습니다. 미모 한미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소개
1: 미모와
0: 부탁드려요. 예.
1: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0: 예.
1: 큰 목소리를 자랑하고 있는 김창숙이라고
0: 오,
1: 합니다.
0: 박수!
1: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아동 2부 김창숙 권사님 나오셨고요. 자, 이어서 너무 멋지신 목사님은 마지막에 소개 부탁드리고. 자, 이게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변화구를 종종 던질 거예요. 자, 청소년부 담당 박영미 권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샬롬. 포항효자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부장 박영미 권사입니다.
0: 박수!
2: 반갑습니다.
0: 야, 너무 우리 또 멋지고 아름다우신 박영미 권사님이시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핸섬하시셔서 제가
2: 네.
0: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들 동의하는 바이시죠? 이러지 뜨겁게.
1: 그럼요.
0: 자, 우리 교육부 담당 핸섬하신 남기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3: 네, 안녕하십니까. 효자교회 교육부 담당 목사인 남기현 목사고요. 저는 꼬마 목사로서 이제 안수한 지 2년 밖에 안 돼서
0: 네.
3: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남기현 목사님까지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총 다섯 분이 우리 남현주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지금 방송국 방문이 오늘이 처음이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감이 좀 어떠세요?
3: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0: 네.
3: 저도 이 준비하면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참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인데,
0: 네.
3: 그래도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귀하게 반겨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좋습니다. 멘트마저 정말 은혜가 되고요. 아, 오늘 기대가 돼요. 우리 23901호님, 새싹분이신데요. 오늘 문자를 처음 보내주신 분들을 저희는 새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901호님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오늘의 또 출첵 제시어를 넣어서 이렇게 은혜로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방송가족 분들께서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0535님께서도요, 사랑으로 또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사,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 랑, 양 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살며시 찾아와 감싸주는 그 마음이라고 아주 은혜 가득한 사랑 넘치는 이행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540님께서요,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 너무 반가워요. 저는 영화부 교사예요. 선생님들은 원래 예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예쁘시고요.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5167님, 새싹분이세요. 근데 어느 출신인지 왠지 알것 같습니다. 효자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한 생명된 우리,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요. 남 목사님, 박영미, 김창숙, 이진아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왠지 효자교회 우리 성도님이
3: 저희
0: 아니실까?
3: 교육부 장로님이십니다.
0: 장로님이시군요.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자, 901호님께서요. 아, 우리 효자교회 또 성도님이실 것 같은데 우리 효자교회 목사님, 선생님 하트 사랑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청취하시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 중에 저희 효자교회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지금 이 시간 또 문자로 응원 많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오늘은 남현주 권사님과 우리 포항효자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4: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1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기

0: 식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제 이메일 주소 보내요. 보서PD님 오늘 오프닝 파트 녹음 파일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오늘의 오프닝 또 받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다른 방송가족분들께서도요, 혹시 오늘 제가 나눈 오프닝 부분만 녹음 파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닝 그리고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 편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사랑이에요. 아, 지금 막 은혜로운 막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뒷자리 우리 0660님, 은혜 가득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효자교회 사랑합니다. 파이팅! 하트까지 새싹분이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로 애쓰시는 효자교회 목사님, 선생님들이세요. 너무 귀하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694님께서요. 샬롬! 우와! 너무 축복합니다. 저희 남편도 효자교회 아동부 섬기고 있어서 더 반갑네요. 눈을 들어 미래 세대까지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 기대 만땅이에요! 라고 남편분이 효자교회 또 성도님이시군요. 정말 귀한 분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더불어서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이 시간 특별한 스페셜 기프트 선물을 준비하셨죠.
2: 네, 맞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바라만 봐도 좋은 숲에서 가족들이 함께 쉬고 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숲 상품권과 함께 아이들이 특별한 경험으로 영어로 숲을 즐길 수 있는 영어 숲 상품권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와, 숲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낙엽이랄까 단풍에 물 들어갈 때잖아요. 딱 바라보면서 또 잉글리시로 이렇게 가이드까지 받으면 일석삼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숲 상품권 오늘도 선물로 스페셜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방송하실 분들 많이 많이 출첵 제시어 사랑 보내주세요. 자, 뒷자리 우리 4420님께서요. 우리 게스트분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힘찬 하이파이브 던집니다. 라고요. 우리 4420님.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성남에서 지금 하이파이브 던졌습니다. 감사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도 했거든요. 예, 하이파이브 했어요. 우리 지금. 뒷자리 05가 지금 우리 게스트분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이파이브 허공에 하고 계십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으로 이행시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요 이행시 한번 맛깔나게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이행시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2: 사랑이 넘치는 효자교회에서
1: 스타트가 좋은데요. 랑
2: 랑랑한 웃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1: 하슬린 남 권사님 오랜만이라 더 반갑습니다. 목요팅 하세요. 라고
2: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많은 방송하신 분들께서 또 효자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이행시까지 자발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뜨겁죠?
3: 네, 너무나 좋네요. 예. 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1: 목사님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정중앙에 계시는데요, 가운데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느껴집니다. 자, 2630님께서도요 샬롬,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이거 사랑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었네요. 랑랑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며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2630님께서 아주 센스있게 물 흘러가는 느낌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4540님은 또 파주에서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권사님, 오늘 오프닝에서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설

0: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께도 참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아, 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내 앞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쳐낸다는 느낌으로, 혹은 거기에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일상의 삶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길게 보고 멀리 볼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우리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랑들과 은혜들이 더 보석같이 박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0: 아멘.
1: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는 그런 시안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좁게 또그 안에서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밖에서 나와서 보지 않으면 그 문제의 쟁점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아이들은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0: 네.
1: 매일매일 바뀌고 매일매일 발달할 거기 때문에 그 발달의 시점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살이면 이래야 되고 세 살이면 이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시점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점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는 시점도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그 시간들을 길게 바라보고 또 옆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만의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나태주신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저도요.
1: 근데 오늘 들으면서 갑자기 그 유명한 풀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0: 네.
1: 잘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0: 예쁘다.
1: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네, 이 너도 그렇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나요,
0: 맞아요.
1: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았을 때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태주신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뽑으려고 했더니 잡초였지만 품으려고 하니 꽃이었더라. 네,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엄마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아, 저거 잡초야, 저거 없애야지라고 바라보면서 뽑으려고 했지만 사실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주신 예쁜 꽃들이 꽃망울이 맺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알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0: 네.
1: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와. 선생님 오늘 정말 큰 은혜 나눠주고 계시고요.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런 시선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7240님, 아, 불타올라. 모두들 행복한 하루 기쁘게 살아요. 하트.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뒷자리 9015님, 새싹분이세요. 학교 갈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효자교회 선생님 감사해요라고 우리 네 분께 감사 인사를 올려주신 9015님이십니다. 지금 효자교회 우리 선생님들 박영미 권사님, 김창숙 권사님, 이진화 집사님, 남기현 목사님께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포항 효자교회 교회 학교는 과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그림을 먼저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김창숙 권사님이실까요?
2: 네.
0: 저거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2: 예, 우리 효자교회 교회 학교는 연령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0: 네.
2: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일부, 아동이부, 청소년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0: 네.
2: 영아부는 0에서 2세, 그리고 유아부는 3, 4세, 유치부는 5에서 7세. 아동 1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동 2부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청소년부는 중고등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다양한 부서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딱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곳이 효자교회 교회학교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주 양질의 또 교육과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또 청소년부, 아동 2부, 유치부, 교육부 우리 담당 부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맡은 그 부서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예, 다들 말이 돼 있죠? 예, 누가 나눠주십니까? 우리 김창수 권사님이 연이어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2: 네. 저는 아동이부에

0: 그래서 3년 동안 부장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로 내려놓고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반.
1: 남자반 초등학교 몇
0: 그렇죠.
1: 학년이요?
0: 4학년.
1: 4학년 남자. 야,
0: 아주 저랑
1: 대단하시네요.
0: 딱 맞아요.
1: 그러게, 예, 에너지가 맞을 것
0: 네,
1: 같아요.
0: 개구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아이들이라서 좀, 되겠나? 이랬는데,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유가
1: 이미
0: 있다.
1: 연단이 되셨습니다.
0: 네.
1: 예, 자질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아동이부 4학년에서 5학년까지 학생, 6학년까지 학생들인데, 제가 정말 4학년, 5학년은 장난꾸러기들이에요. 그런데 6학년, 5학년에서
1: 우리
0: 6학년들은
1: 형님들은요.
0: 사춘기가 슬슬 오면서 물어도 그냥
1: 예.
0: 바라만 봐요.
1: 아, 카리스마, 불꽃
0: 네.
1: 카리스마네요.
0: 그런데 저는 그냥 있지 않거든요. 막
1: 우리,
0: 들이대요.
1: 예, 권사님은 그게 굴복하지
0: 네.
1: 않습니다.
0: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많이 키가 커요. 키가 크면서 저한테 쓰고 와서 선생님 좀 많이 자랐죠. 이제 선생님보다 커요.
1: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군요,
0: 네.
1: 그래도.
0: 제가 들이대니까.
1: 아, 권사님이 먼저 가졌기 때문에 한열 발짝 가면 한 발짝은
0: 네.
1: 와주는군요.
0: 제가 가면, 지나가면 이제 무슨 장난을 칠까,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긴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더 가깝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아이들과 가깝게 호흡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하고요. 그게 정말 큰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뒷자리 7240님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8442님, 효자동과 포항 땅 구석구석에 사랑을 전하는 효자교회 응원합니다. 아이고, PD님 목소리 진짜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동이부 총무올림!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누구세요? 이 귀한 분.
0: 아주 우리
1: 훌륭한 분.
0: 아동이부는 잘생긴 사람이니까
1: 잘생긴 분들밖에 없을 것
0: 예,
1: 같습니다. 제가
0: 잘생긴
1: 느껴집니다.
0: 도재민 총무님
1: 아, 우리 도재민 총무님.
0: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 8969님께서도요, 효자교회를 대표하는 미남 목사님과, 아이고, 절세미녀 선생님인데, 목소리마저 옷구슬입니다. 매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이 예수님과 많이 친해졌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피디님, 우리 남면주 권사님도 사랑합니다라고요. 우리 8969님께서요, 또 이렇게 정말 사랑 담뿍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효자교회를 대표하는 미남 목사님이라고 저도 느껴지는데요. 우리 김창숙 권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고, 나머지 세 분도 좀 본인의 역할을 좀 간단하게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맡고 있는 뭐 부서하고 어떤 역할을 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2: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적으로는 이제 부감을 맡고 있습니다.
1: 부감.
2: 네. 그러니까 부장님 다음에 부감 이렇게 임원이 있는데 그
1: 네.
2: 다음에 내년에 제가 이제 부장이 될 준비를 하고
1: 아,
2: 있는
1: 차기 부장님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찬양, 유치부 찬양을 담당하고 있고
1: 네.
2: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이제
1: 네.
2: 유치부의 개그를 담당하고 있고
1: 예.
2: 저희 유치부 선생님이 자꾸 저를 개그맨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서
1: 아, 소개할 때요?
2: 네, 긋고 제가 부정을 했는데
1: 예.
2: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정하는 걸로
1: 그렇죠.
2: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거나 할때몸 개그를 굉장히 많이 하는
1: 또
2: 편이고
1: 분위기 메이킹을 하십니다.
2: 네, 궁금하시면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을
1: 예.
2: 것
1: 어떤
2: 같습니다.
1: 몸 개그가 이렇게 수려하게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
2: 네.
1: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2: 그 몸개그로 이제 아이들의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기에 기쁨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1: 네.
2: 한 가지 제가 비공식적인 담당은 아까 말했던 거 자유용건들이 많아요. 유치부에 의도치 않은 자유용건들이 많아서 혹여나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라거나 장난을 치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에게 장난치고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제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맡겨주게 인도를 한다거나 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을 때는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랑의 눈빛과 강력한 눈빛으로 예배에
1: 그렇죠.
2: 집중할 수
1: 이
2: 있도록 제가
1: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2: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무서운 선생님
1: 그렇죠.
2: 있다고
1: 맞아요.
2: 유치부에 안올수 있기 때문에 또 일러주면 또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분명히
1: 맞아요.
2: 사랑과 그런 이제 예배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너무 귀한 또 섬김과 사육이고요. 이 사랑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도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그래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매주 가고 싶어질 거예요. 뭔가 마라탕 먹는 느낌처럼. 가끔은 좀 싸하지만 계속 당기는 맛. 우리 선생님이 제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우리 박영미 권사님께서요, 굉장히 이런 표현 있죠. 골저스 하십니다. 굉장히 우아하시고, 예, 미소가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1: 감사합니다.
0: 좀 맡은 부서와 역할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희는 청소년 무속에도 잠깐 곁들여서
0: 예, 너무
1: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효자교회 청소년부 부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부는 담당 교육자 김재진 전도사님을 비롯한 18분의 선생님들과 또 청소년 학생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은 저는 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아이들 이름 외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재적 인원이 한 86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지난해 올해까지 이제 2년째 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이제 시작하면서 외우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가까워지고, 주일 아침에 총무선 선생님과 함께 주보 나눔하면서 또 출석하는 아이들 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또 이렇게 환한 미소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0: 네, 권사님 정말 우리 권사님의 미소가 진짜 아름다우세요.
2: 그러니까요. 역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고 제가 오늘 또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0: 네.
2: 섬기는 모습을 정말 보이는 라디오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 진짜 보이는 라디오 키우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환한 미소와 이 미소가 주일에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질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로 은혜인데요. 그리고 미남 중에 미남. 오늘 컨셉을 이렇게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완전 예, 인정하는 바라고 미남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8969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세요. 바로 남기현 목사님이신데요. 좀 맡은 부서와 역할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귀한 달란트로 섬기고 있는 교사분들 가운데 기도로 중보하고 또 저희가 교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에 있어서 따로 임원들을 지정해서 장로님과 함께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저희 교육위원회입니다.
0: 네.
3: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다음 세대의 기도회라고 저희가 기도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사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부모로서 섬기는 자들 가운데 저희 교육자들이 교육부서 모든 교육자들이 합심해서
0: 네.
3: 한 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듦으로써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다음 세대 기도회. 이렇게 또 영적으로 다시 충전이 우리 선생님들이 되셔야지 이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한테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주 뭐랄까 그 뜨거움을 그 영적인 다시 재충전을 위해서 또 노력해주고 사역해주시는 우리 남기현 목사님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회 학교를 매주 진행하면서요, 특별히 더 중점 두어서 신경 쓰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 김창수 권사님.
4: 네, 자꾸 눈이
0: 예, 계속 마주쳐서 예,
4: 선생님
0: 이러면
4: 눈이 너무 잘생겨서 자꾸
0: 아, 어떻게 제가 한번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눈이가요,
0: 눈이가 요런 느낌 참 좋아요. 예, 눈이 계속 가는 우리 김창설 권사님께서 나눠주실까요?
4: 예, 저희 아동 2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이 온장과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이 끝나면 아멘을 해요. 저도 깜짝, 저는
0: 와,
4: 멍하니 있다가 아이들이 아멘 하는 소리에 저도 은혜를
0: 아이들의 입술에서 아멘이 고백되어지는
4: 예.
0: 거군요.
4: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고 매일매일 저희 아동이부는 말씀 쓰기를 해요.
0: 말씀 쓰기.
4: 네. 한 절에서 두절 정도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0: 네.
4: 말씀으로 양육하고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쓴 말씀을 주일에 오면은 선생님이 도장을 꽉 찍어줘요. 근데 아이들만 적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0: 솔선수범해서
4: 같이 적으면서 이렇게 한 주간의 말씀 중에 자기가 은혜 받은 것들이 있으면 짧게 나누어 보기도 하고 아이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선생님.
0: 먼저

0: 이렇게 또 선창을 해주셔야지 우리
1: 예.
0: 아이들이 후창으로 따라오는
1: 이렇게
0: 법이죠.
1: 하면은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 기억나는 친구들은 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게 지금 벌써 이제 9월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습관이 되고 이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0: 네.
1: 잘 나누어 주고 있고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이들이 선포되기를 저희들이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아동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말씀으로 양육. 처음과 끝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효자 교회만의 교회학교 자랑 한번 이 시간 해주시죠. 이게 뽐내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또네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효자교회 교회학교만의 자랑! 예, 우리 김자수
1: 예.
0: 과장님. 우리 김자수 과장님께서 맡은 역할이 대단하십니다.
1: 자꾸 눈이
0: 예,
1: 마주치는데.
0: 눈이 가요, 눈이 가. 계속
1: 네.
0: 가요.
1: 제가 우리 교회 무엇을 특장점이 뭘까 하고
0: 네.
1: 학부형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학교의 특장점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저 어제 그 이야기 듣고 울 뻔했어요.
0: 왜요?
1: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교회. 아, 게임 끝났습니다.
0: 그렇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교회.
1: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면 끝났습니다.
0: 맞아요.
1: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그리고 교육위원장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아주 다양해요.
0: 네.
1: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를 해요.
0: 아.
1: 아, 학생들이 교사를 해요.
0: 예.
1: 청소년부
0: 맞습니다.
1: 부장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0: 네.
1: 저희 부서랑 유치부에서 진짜 제일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젊음의 열정과 패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잘 쏟아줘서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장년 선생님들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그 지혜와 그리고 이렇게 노하우를 저희한테 잘 주셔가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0: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죠.
0: 좀
1: 그게 제일 자랑하고
0: 가장 제일 자랑거리가
1: 싶어요.
0: 많습니다. 권사님, 정말 아이들이 교회학교 가고 싶다. 그런 교회 학교다. 말 진짜 게임 끝났잖아요.
2: 그렇죠. 뭘 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상을 줘서가 아니라
0: 네.
2: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느끼는 편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느끼는 자유함들이 이 효자교회 교육부서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효자교회 교회 학교만의 가장 큰 장점이고 메리트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기획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면 이것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찬수 권사님께서 지금 3연타석 홈런을 치셨거든요. 자, 다음 주자, 다른 분이 한 분. 우리 집사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집사님으로 이 시선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집사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세요.
3: 저는 효자교회 자랑거리만 가득 적어와가지고
0: 그랬군요. 자랑거리도 한번 나눠주시고요.
3: 아 자랑거리 정말 저희 유치부 자랑 안 하면 안 돼요.
0: 예, 빨리
3: 저희 부장님이
0: 자랑하세요.
3: 어제 전화해서 협박까지
0: 예, 무조건
3: 했거든요.
0: 자랑해야 돼, 너.
3: 협박
0: 이런 느낌.
3: 아니라도 너무 자랑을 저희는 이제 유치부는 자랑하고자 하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진입니다. 이 든든한 진인규 목사님과 그리고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진흥기 목사님 저희를 되게 믿으시거든요. 또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솔선수범하고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마땅하게 대응하시고 일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저도 감동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한명한 명마다 그런 잔잔한 자랑거리를 다 적어왔는데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네.
0: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3: 아.
0: 나누고 싶은 건참 많으세요.
3: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는 이제 말씀 암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선생님들도 말씀 암송을 통해서 달란트 시장을 해서
0: 네.
3: 우리 친구들과 이제 초청을 해서 새 친구들도 초청해서 전도도 많이 되었고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가 이제 사실 저는 예배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의 엄숙함과 예배의 그 진중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0: 네.
3: 파티 같은 예배, 잔치 같은 예배 이런 예배들로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즐겁게 아이들이 늘 신나게 참석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지금 우리 효자교 유치부에서
0: 아,
3: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정말 좋습니다.
3: 네, 그래서 혹시 교회를 찾고 계신 네. 우리 유치부의
0: 이게 포인트예요.

0: 아, 유치원 교육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아이들이 잘 전할까를 고민하고 계신 어머님들, 또 혹시나 집에서 아직 유튜브에 못 가고 계신 어머님들, 아이들 손잡고 유튜브에 오셔서 저의 개고도 보시고,
1: 야.
0: 그리고 예외도 함께 참석하시면 우리 진흥기 목사님이 설교를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맞게 너무 재밌게 설교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안 떠나시나?
1: 그런가 봐요. 네.
0: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자랑해야 되고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아까 질문하신 게 있어서
1: 예.
0: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는 추석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린이들과 모두 이제 가족들 모두 모여서
1: 네.
0: 같이 이제 온 세대 예배로 예배를 참석하고 어른의 예배의 자세와 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시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박수 한번 드리시죠. 야, 우리 집사님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집사님께서 이 막중한 임무를 띄고 오셨는데 오늘 완전히 미션 컴플리트 하셨고요. 901호님 새싹분이세요. 아, 최강 미모 이진아 선생님 화이팅, 목소리 너무 예뻐요 라고 완전 격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강 미모시고요. 무엇보다 정말 은혜를 가득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지철이 8065님께서요 이행시 사랑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 제가 아까처럼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4.
2: 사랑이 넘치는 교회.
1: 랑.
2: 랑만이 가득한 교회. 가고 싶은
1: 교회.
2: 머물고
1: 싶은 교회.
2: 여자교회입니다.
1: 아, 효자교회 진짜 좋다. 아니 진짜 이게 이렇게 딱 내부만 봐도 효자교회 전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아, 오늘 한 시간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아까 이진아 집사님 말씀처럼 제가 계속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은혜를 담뿍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한번 대표로 짧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저에게 가장 기도 제목은 어떻게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감사한 소식을 하나는
1: 예.
3: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어떤 한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그 이유가 자녀 때문에 저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전도가 어렵다는 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부모님의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교사분들도 이 아이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효자교회 교육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입니다. 박수. 우리 목사님께서요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두 손 모아 우리 방송가족 분들과 함께 우리 효자교회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기도까지 나누셔서 정말 감사해요. 9029님 효자교회 교육부서 정말 은혜롭습니다. 저는 남로의 아동부 연합회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효자교회 교육위원회 정말 잘하고 있음을 매번 느껴요. 연합회 행사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9029님이 귀한 문자로 또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끝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박영민 권사님께서 소감 짧게 한번 나눠주시죠.
4: 제가 원래 청순 부부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 네.
4: 안 그래도 이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충실하게 또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던 차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1: 네.
4: 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개인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효자교회 교회학교와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극동 방송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우리 남현준 권사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2: 네, 효자교회 선생님들하고 만난 이 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구나.
1: 네.
2: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곳.
1: 네.
2: 선생님들이 깨달은, 선생님들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과 그 사랑들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축복의 통으로 흘려보내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요. 효자교회 네, 보이는 라디오
1: 보이는
2: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1: 라디오.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네 분, 우리 남현주 권사님까지 정말 귀하고요. 오늘 많은 은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540님 효자교회 화이팅, 너는 꽃이야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포항효자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박영미 권사님, 김창숙 권사님, 이진화 집사님, 남기현 목사님, 네 분과 우리 하슬린

0: 유치원 남현주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그리고 남현주 권사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첫째, 말씀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이 나거나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할 때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순결을 문제 삼아 쫓아내려는 악한 모함이에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약자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로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라고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며 그 자리 옷을 펼칩니다. 결혼 첫날 밤에 흔적이 담긴 자리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여 남편의 거짓 악평을 깨뜨리고 딸의 무죄와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부모는 딸의 거룩과 생명을 지키고자 그 표적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모함과 거짓 비방이 몰아칠 때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변명이나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오직 분명한 증거와 표적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저 역시 남편이 하루아침에 주님 곁으로 간 사건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에스겔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에게는 분명한 표적과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목회를 시작하며 순간순간 억울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게 주신 말씀이 표적이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거짓 비방이나 사탄의 정죄 앞에서 어떤 증거와 표적을 붙들고 있나요? 장로들 앞에 펼칠 나의 간증이 있나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간직하게 해줄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둘째, 음란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아내를 모함한 남편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 악평을 퍼뜨린 죄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징수하여 여자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편의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합니다. 거짓으로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려 한 자에게 단호한 징벌을 내려 말씀으로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음란과 거짓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게 하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자녀의 거룩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면 그의 아버지 집문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모습, 목장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지켜내는 모습이 바로 그의 아버지 집 문이 되어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내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문인 동시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는 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음란과 유혹 등 세상의 악을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악을 제거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에게 자녀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자 자신이 이전에 바람을 피운 일, 곧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을 공동체에 드러내어 고백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곧 돌로 치는 적용, 곧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음란에 대해 돌로 치듯 단호하고 절연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거룩함의 울타리를 세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 문을 넘어온 죄악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악은 무엇인가요? 단호히 끊어내야 할 음란의 죄는 무엇입니까? 진지한 교제를 할 수 없던 자기 민낯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으며 믿음의 자매를 만나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음주와 음란이 점차 제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30대가 되어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세례와 양육 훈련을 받고서야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지요. 저는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14절의 남편처럼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육적인 만남만 원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지한 교제로 이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가던 유흥업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마치고 공동체 지체에게 한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그러나 신교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양육 훈련 심화 과정을 함께 받았고 저희는 서로 과제한 내용을 나누며 친밀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 혼전 순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교제하는 동안 우리가 동침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선언하듯 말했지요.
순간 여자친구는 당황했지만 그 말이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 후 저희는 교회에서 결혼하고 어느덧 공동체와 함께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물론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와

0: 제 나누고 화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저의 악을 제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나면 아내 탓을 하기 전에 제 잘못부터 돌아보고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음란과 거짓을 행할 때마다 심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신 언약과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하는 간증과 그 고백을 덮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는 증거와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길 바라요. 그 죄악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곧 내 자녀를 지키는 표적이 되어 죄가 말씀 앞에 힘을 잃고 그의 아버지 집 문을 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음란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악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가리려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배우자와 이웃을 비방한 악함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문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도 공동체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음란과 거짓을 돌로 치듯 단호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는 악과 절연하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비방과 사탄의 정죄가 몰아칠 때는 오직 주께서 주신 약속 속의 말씀을 증거와 표적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이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거룩의 문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47차 포항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대도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 비교라는 주제로 정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384-555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

0: 1-877-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5: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된 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오랜 세월을 두고 수집되고 편집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시편을 쓴 인물들만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쓴 인물 중에 가장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시편 90편을 쓴 모세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기가 주전 15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늦게 지어진 시는 고라의 자손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11개 혹은 12개의 시편인데 주전 500년경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편은 무려 1000년의 세월에 걸쳐 지어진 수많은 시들 가운데 150편을 선별한 것입니다. 이러니 그 수집 기간이나 선별을 위해서 고심했을 그 시간 역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구약신학자 헤르만 군켈이 이 시편 150편의 시들을 그 주제와 형식 그리고 기록 목적에 따라서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탄식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가 이 유형에 속하는데 어림잡아 94편이나 됩니다. 질병이나 원수의 핍박, 죄책감 등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식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탄식하듯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찬양시는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또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면 아, 이 시편은 찬양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시입니다. 고난과 질병, 전쟁과 압제 등에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네 번째는 제왕시입니다. 왕의 대관식, 결혼식, 출정식에서 불렸던 시편으로 장차 있을 메시아의 대관식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소중한 시편들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혜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에 따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도록

복되어 있었는데 이때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일명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주시 혹은 탄원시입니다. 자신이나 공동체를 괴롭히는 원수나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보복을 내려달라고 직설적으로 구하는 시편입니다. 인간의 분노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는 해도 결국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3편은 그러면 이 일곱 개의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첫 번째,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앞서 탄식시는 깊은 고통과 절망에서 시작하지만 확신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극적인 반전 구조를 가지고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전개는 정형화된 다섯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을 이 다섯 단계에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탄식시의 첫 단계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부분이 아드 아나 야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단어가 아드라는 단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고달프고 처량한 처지를 넋두리나 하자고 시를 극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답답함 중에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바이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좀 맺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야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의도는 하나님, 저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뵈러 왔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른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이 제3계명에 근거해서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그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 혹은 그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하셈으로 바꾸어 읽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야훼로 쓰고 아도나이로 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혹여나 흐트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정말 집중해서 성경 읽기를 원하는데 읽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흐트러진 상태에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외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여 혹은 나의 주 하나님 그렇게 부른 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내 가슴이 답답해서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침묵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누가 감히 내가 드리는 그 침묵의 기도를 수많은 말을 나열하는 나의 일반적인 기도와 견주어 잘못되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으니 무의미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중에서 탄식시를 접할 때마다 그 첫마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외마디가 갖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조차도 내게는 허용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주의 전에 올라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골방에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하고 한마디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가슴이 찡해오고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자꾸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솔한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시의 두 번째 단계는 탄식과 호소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도망다니던 시절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상태에서 지어 부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저 사람은 위장망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결국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윗은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수들은 목숨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건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명예를 버려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1절, 2절에서만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감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와서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이새는 속으로 우리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이 나오다니 아마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에선지 이새가 그 자리에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기 왕감으로 정해두신 자는 다윗인데 그 다윗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진행된 차기 왕 선발 행사는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그 자리에 오게 되고 성령님께 감동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차기 왕으로 낙점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 다윗은 한순간도 이 엄청난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자신을 괴롭히고 멸시해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마음을 다질 수 있었을까? 신기할 정도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 다윗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소망, 이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젠가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기대하며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갑니다. 급기야 사울왕의 부마까지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밑그림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본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이 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적장자 요나단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붙이도 아닌 사위에게 왕위를 이양한다는 건 누가 보아도 가당찮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왕위 계승을 위해 정적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윗을 살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명길은 한마디로 망고풍상, 만년의 세월 동안이나 댄설이나 찬바람을 맞아야 할 만큼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누구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천대받고 형들의 따돌림을 받아야 했던 자신을 찾아와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일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끝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인식되지 못하는 그런 부재의 감정이 다윗을 사로잡아 버렸을 때 다윗도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떠올라서 그 사람이 가서 부탁하면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처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리에서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절망, 질병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입니다.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부재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권력, 출세,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세상살이를 편하게 해주는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을 완벽하게 해주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충분 조건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은 이 사실을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로 이제 다윗의 노래는 세 번째 단계인 간구와 탄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앞서 다윗은 답답함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을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답답한 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원수들은 그런 다윗을 조롱합니다. 같은 탄식 시인 시편 42편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집안이 다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홀로 예수 믿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일가친족에게, 친형제 자매에게, 심지어 부모님께 너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안 좋은 일은 너희 집에만 생기니? 정말 빼에 사무치는 그런 한마디 말을 듣고서 혼자서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더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이라 에나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백이면 백 모두 나 자신에게서 기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3절 뒷부분에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구절.

그래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원수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우리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종노릇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신세로까지 전락하는 것만은 피해야겠기에 이제 네 번째 단계 반전과 신뢰를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한번 봅시다. 분명 사고를 내가 쳤는데 정작 내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눈을 밝혀달라라는 기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 스스로 영안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스스로 영안을 밝게 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다시 밝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셔도 내 인생에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 속에서 찬송가 375장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만 비추어 줘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극 특히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교학 과목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기를 마감하면서 강의를 맡았던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이게 학기말 시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정신없이 답안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그저 팔짱을 끼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뿐 답안지 작성은 시작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이 학생이 답안지에 딱 한 줄을 쓰고선 제출을 합니다. 그 한 줄의 답이 이랬습니다. The world met its master and blushed.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답안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이 치러진 이래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답안지였습니다. 이 전설적인 답안지를 쓴 주인공이 바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가치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내 삶의 상황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은 병든 상태일

0: 수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는 그대로이거나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면 자연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과 서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탄식 시의 다섯 번째 단계, 곧 마지막 휘날레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의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찬송, 모든 찬양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복합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셔도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주식회사 해밀리 회장이자 사랑의 병원 원장인 황성주 박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은 Billion Soul Harvest, 지구촌 10억 명의 영혼을 추수하자라는 운동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었는데, 그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라는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다.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구하셨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고백이 뒤따랐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진짜 강구는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위선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가장 정직하게 말한 뒤에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나아가는 완전한 항복의 기도이다. 부르짖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남는 문장은 절대 길지 않다. 주님, 내 목숨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내게 맡긴 사명도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저 현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더 다듬으시고 더 다듬어져서 정말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천성에 입성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말 주님의 눈에도 온전한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시기 원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저 조금 힘들다고, 내 몸이 고달퍼졌다고, 내 육신이 연약해졌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기히 여기시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와 관계에 대해 당신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분이 신뢰하는 자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에서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보다 더 넓은 시야로 앞길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과 또 열린 문들, 또 심지어 우리의 실현까지 되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도록 이미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미래와 또 모든 인간관계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실 때에는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의 지혜로 사랑하고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